0: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My name is Bernadette Therese Fernandez. I'm the Philippine ambassador to the... Today, we'd like to speak about Saint Kim Daegyun, who has visited the Philippines.
1: Kim Daegyun, whose baptismal name was Andrew, was born in 1821. In 1845, he became the first native Korean Catholic priest. The following year, in 1846, he was martyred. About 100 years later, in 1984, he was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and declared a saint. And this year, we mark the 180th anniversary of his martyrdom.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the ambassador mentioned earlier, he visited what is now the Philippines. But how did he end up there more than 180 years ago? To find out more,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Since 1964, the foundation has collected and studied materials Catholic Church in Korea. It has als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hurch history as an academic field with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our team spoke with Father Francis Cho Han-gon, director of the foundation.
2: 무방 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이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길 이렇게 얼음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했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o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e Yang-op, Choe Bang-je, and Kim Daegyu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2: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의 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 언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0: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 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채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Kim Dae-geon and 최양업 would soon be drawn in world history.
0: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0: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y. But at thi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2: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걸 많이 하고 있고
1: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e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e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2: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저의 모토인데 와 바로 이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e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2: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 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1: As Professor Do just mentioned, in the 19th century, Manila was regarded as a major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Often referred to as the Rome of Asia. The Philippine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ith the Catholic faith.
3: Catholic Church first came to the Philippines through the Spaniards. So in 1521, they came around the month of March. And the first recorded Mass was on March 31 of 1521.

0: moving to Lolonboy, his health gradually began to recover.
1: 초창기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근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나니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죠.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런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Lolonboy.
2: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Lolon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0: In Lolon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3: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
0: While staying in Lolonboy, Kim Dae-ge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eon during his time in Lolon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3: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happene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회 밖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l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l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고 하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썰어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맥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는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메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기얹어줘.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품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약간 진득한 느낌이.
1: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주어오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 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 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이제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 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 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있...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가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 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뭐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 무스로 하지요. 가을 무슨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하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이제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 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 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 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그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캐 놓고, 또 요거 한 캐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캐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익도 아니야. 아끼발이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이뤄야지 돌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이뤄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디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그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고통갈증 이런 게 자라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누르면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기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니.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게 안 붙어. 두껍게

0: 무시를
1: 써.
0: 여기 상주시로
1: 무가 무수요.
0: 저번에 때부터 몇 마디 했어요?
1: 작은 보름 날이라고 그랬지 그거.
2: 그날 떡들에
1: 먹어요. 그날 떡들을 많이 했어.
0: 아저씨들
2: 남자들 밥 먹어요.
0: 아침 먹고서
2: 저녁을.
0: 지게팀에 산에 가서 말 이제 아홉 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
2: 나무를 아홉
0: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2: 여자들
0: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1: 그러면 일찍 해 먹고.
3: 예. 네.
1: 밤은 네 시경에나 세 시경에. 빠져서 많이 했어요.
0: 가난할
1: 때. 싸래기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 떡도 싸래기도 많이 해 먹었지.
4: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왔던 무수떡.
5: 제주도 갈 때?
0: 제주도 갈 때?
4: 옛날에.
5: 제주도 갈 때 무수떡
4: 30년 넘어요. 최은이라는 이 살았을 때.
2: 20년 넘어요. 저 제주도 갔지 않았어.
0: 20년만 되고. 무슨 거 해가지고 왔어.
4: 무수떡 하는 거지. 무수떡 해가지고 왔어.
0: 30년 전이니까. 우리가 40년은 됐어요. 40년.
4: 그렇죠. 세은이라는 살아서 갔잖아. 우리
1: 40년은 됐을겨.
4: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0: 돼지 잡아가지고.
4: 우리는 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6: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러니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쓸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 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서 했지. 옥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4: 안 넘어서 죽어오기로 했는데
7: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6: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7: 막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8: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 없어 좀 맛 없다 해도 돼요.
9: 맛있어요.
8: 무는 다 익었어요?
7: 네. 접시 끄냐?
8: 반이 맞아?
10: 안 맞아.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느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My name is Bernadette Therese Fernandez. I'm the Philippine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Today, we'd like to speak about Saint Kim Daegyun, who has visited the Philippines.
1: Kim Daegyun, whose baptismal name was Andrew, was born in 1821. In 1845, he became the first native Korean Catholic priest. The following year, in 1846, he was martyred. About 100 years later, in 1984, he was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and declared a saint. And this year, we mark the 180th anniversary of his martyrdom.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the ambassador mentioned earlier, he visited what is now the Philippines. But how did he end up there more than 180 years ago? To find out more,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Since 1964, the foundation has collected and studied materi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t has als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hurch history as an academic field with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our team spoke with Father Francis Cho Han-gon, director of the foundation.
2: 무방 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이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 길 이렇게 얼음 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o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e Yang-op, Choe Bang-je, and Kim Daegyu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2: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의 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 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Kim Dae-geon and Choi Yang-u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2: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2: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3: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0: 예보가 많으니까.
1: 김대건 and his group stayed for 2 weeks at the Santo Domingo Church and Convent. Afterward, they left Manila and moved to a quieter place to continue their theological studies. The place they moved to was Lolomboy.
2: Lolomboy in Bukawi, Bulacan is about 30 kilometers away from Manila. So in today's time, it will take you more than an hour to go there. Lolomboy or Bukawi, Bulacan is now host to a lot of cultural dimensions. It's also a center of trade in the province of Bulacan. It's famous for producing fireworks. And it's also famous for a lot of our snacks.
1: In fact, Kim Dae-geon had suffered from health problems since his years in Macau. According to records left by Father Li Bois, who was responsible for his education, he was constantly afflicted by abdominal pain, headaches, and back pain at the time. After moving to Lolomboy, his health gradually began to recover.
0: 초창기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건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난이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롬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Lolomboy.
3: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Lo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 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Lolom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4: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Lolomboy, Kim Dae-ge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eon during his time in Lollong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4: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에바퀴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렀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l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l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음색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창작 국악 그룹 이음이라는 팀이고요. 가야금 두 대랑 거문고 한 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곡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연주자분들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장 멀리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야금을 연주해주고 있고, 또 오늘 직접 혼자 쓴 곡들도 몇개 연주가 되는 전우림 연주자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일한 또 거문고 연주자이자 저희한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신소영 연주자님입니다. 네, 이음에서 가장 이것저것 하는 황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너울이라는 곡인데요. 너울은 저희가 메나리조 선율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좀 장단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고요. 다음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박자라는 곡이에요. 오박자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직접 작곡을 해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곡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연주자님이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 오박자는 숫자 5와 관련된 곡입니다. 먼저 오박자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템포 역시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의 소요 시간 역시 5분 55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숫자 5의 매력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곡을 더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한지 지금 거의 3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공연을 했지만 이렇게 아예 공연장을 빌려서 이음에 이름을 걸고 한 공연은 처음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곡들도 더 있지만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한 곡을 더 들려드렸죠? 한 곡을 설명을 저희 거문고 연주자 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방금 들으신 곡은 꿈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꿈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무수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곡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화라는 곡인데요. 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화는 불화에 나방 알을 써서 불에 달려드는 나방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나방을 보고 저희는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비기닝이라는 곡인데요. 비기닝을 만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끼리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근데 음악의 시작은 뭐지?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지 박자지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막 이렇게 나누다가 이 곡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금 앞서 들으신 곡보다는 좀더 리드미컬하고 경쾌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듬을 저희는 조금 중점을 두고 만든 곡이기 때문에 리듬하면 또 아프리카 리듬이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그런 아프리카? 뭔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이 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기닝 들려드릴게요.

0: 무대에 여러분들 아까 티켓 발권하실 때 쪽지 쓰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다음 곡을 위해서 사실 이 쪽지들을 받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1: 이거를 골라보자면,
0: 네.
1: 자,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전우림
0: 임용고시
1: 화이팅!
0: 준비하고 계시구나. 와, 박수 한번 주실까요? 꼭 합격하시길
1: 임용고시
0: 바라겠습니다.
1: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이걸 읽어볼게요. 이음의 단독 첫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흥해라 이음.
0: 저희를 위한 또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회사 차리기. 부자 되일래요.
0: 와.
1: 꼭 회사 차리시길 바랍니다.
0: 네.
1: 그다음에 혹시 뭐 하나 골라보세요.
0: 저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걸 색깔로
1: 색깔.
0: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세 대각선 아래 핑크색 쪽지요.
1: 이거요?
0: 아니 이세 대각선 아래에 있는 한 7시 방향?

0: 7시?
1: 7시 방이요?
2: 네, 네 맞아요.
0: 오 심청가 완창 무대 만석되게 해주세요.
2: 오 완창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0: 와 계시는가 봐요.
2: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0: 좋은 공연 네,
2: 공연 준비가 힘든 건 우리도 아니까
0: 그럼 우리미도 하나 골라볼까요?
3: 네 저는 오늘 파란색 옷 입었으니까 저기 파란색 중에서 제일 키 큰 애로 해주세요.
0: 아 저 멀리 있는 거
2: 원래 저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혼자 하기로 했는데
0: 이번 투자 좀 하셨나 봐요. 삼성전자 떡상 가자.
2: 많은 분들의 바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몇 분을 지금 뽑았죠?
0: 지금 5분 뽑았어요.
2: 저희가 사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0: 우리미 파랑색 좋아하니까. 근데 마침 우리미 이름이 적혀져 있네요. 우리미가 건강하게 연주 활동을 잘 하기를. 와. 부모님이 적어주셨나 봐요.
2: 우는 거 아니야?
0: 아니지. 아 초록색을 안 뽑았네요. 초록색을 뽑아볼까요? 이거는 가족 건강과 소원 성취 발언 긴 상봉이라는 말을 좋은 말을 적어주셨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2: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들려드릴 곡이 다온이라는 곡인데요. 다온은 이제 좋은 일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불러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쪽지들까지도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의 색깔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느낌의 곡이고 뭔가 이 곡을 들으면 조금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악기뿐이 아니라 이제 연주자분이 나오셨는데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 박소연 연주자님. 네. 네, 피아노 연주까지 곁들여서 조금 더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온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쓸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이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옮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끼얹어줘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 이제 물 붓고 그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주어오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 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소배기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가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을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0, 7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섞, 이거 서,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뭐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류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무스로 하지요. 가을무스는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해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서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이제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 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 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 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그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캔 놓고 또 요거 한 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캐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맷떡을 해야지. 맷살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찢어가지고 안 돼. 익도 아니야.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빻아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이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그게 안 해도. 옛날에는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보통 갈증이니까 자르야 주는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누르면 이렇게 놓아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겨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0: 어른들 돌아가시고 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니.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을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게 안 붙어. 응. 두껍게

0: 무시를
1: 싫어. 여기 상투 씨도
0: 무가 무수요.
1: 저번에 때 보면 몇 마디 했어요?
2: 작은 보름 날이라고 그랬지 그거.
3: 그날 떡들에
2: 먹어요. 그날 떡들을 많이 했죠.
0: 아저씨들
2: 남자들 밥 먹어요.
0: 아침 먹고서
2: 저녁을.
0: 지게팀 산에 가서 말 이제 아홉 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는.
4: 아홉 집
0: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3: 여자들
0: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2: 그러면 일찍 해 먹고.
5: 네.
2: 밤은 네 시경에나 세 시경에. 빠져서 많이 했어요.
0: 가난할
2: 때 쌀액이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 떡도 쌀액이도 많이 해 먹었지.
4: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왔던 무술떡.
5: 제주도 갈 때?
0: 제주도 갈 때?
4: 옛날에.
5: 제주도 갈 때 무술떡을
4: 해가지고 왔어. 최은이라는 이 살았을 때.
2: 20년
5: 저 제주도 갔자 그랬어.
0: 20년만 되고. 무슨 거 해가지고 왔어.
4: 무술떡 해가지고 왔어. 무술떡 해가지고 왔어.
0: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4: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2: 40년은 됐을 겨우.
4: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0: 돼지 잡아가지고.
4: 우리는 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6: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대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러니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쓸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이 저 본발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먹어요 그거는. 팔아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강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 했지 국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 떼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4: 넘어서 이제 주걱이로 했는데
7: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6: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7: 막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8: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 없어 좀 맛 없다 해도 돼요.
9: 맛있어요.
8: 무는 다 익었어요?
7: 네. 접시 끈이야?
8: 응? 반이 맞아? 안 맞아.
7: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0: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7: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작품 만들 때 저는 좀 관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연극이라는 거가 어떤 사회를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원초적인 원동력이거든요. 저는 연극이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 영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쉽고 근데 관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좀 들어오는 거를 아마 앞으로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대 미술가이자 연출가인 송용일입니다.

0: 저는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서양화. 근데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연극을 접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같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현대극단에 입단을 해서 배우기를 좀 걷다가, 무대 미술이라는 영역을 처음 발견하고, 무대 미술을 하면서, 한 달이면 한 세 작품, 네 작품 정도를 대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축적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출의 눈이 자연적으로 좀 떠졌다고 할까요? 무대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두루두루 이렇게 좀 섭렵하는 계기가 됐고, 주로 그 연출가들이 배우의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뭐 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 쪽에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 연출가는 극장 공간 전반을 좀 볼 수 있고, 조명의 빛깔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더 특이하게 효과를 좀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심청전에 심청이가 하이라이트가 눈 떴다잖아요. 눈 떴다 했을 때 배우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대사로밖에는 안 되는데, 그게 장치 쪽에서 예를 들어 뒷벽에 크릭이 갈라지면서 빛이 확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효과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크죠. 현대 연극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윌슨 같은 경우도 무대 미술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무대 미술하는 거가 더 큰 장점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도 제가 연출을 하고 있을 때 좀 많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의 침묵이라는 작품인데요. 성폭행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친 딸을 성폭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첫 작품이었어요.
1: 당신네들이 법을 가지고 노는 사이에 내 생명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내게 시간이 없어요.
2: 잠깐만요, 경희.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봅시다.
0: 딸의 침묵 같은 경우에 재판장 얘기인데, 저는 3면을 다 거울로 썼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이게 반투명 거울로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는 거울을 썼는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그네 하나가 움직이는 장치 효과를 넣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무죄다라는 어떤 판결이 땅땅땅 나오는데, 그 판결을 없애고
2: 배정하겠습니다.
0: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쭉 주니까 관객들이 소극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그 공연이 꽤나 오래가죠. 한 1년 반을 갔으니까요. 사스마는 딸의 침묵 이후에 아마 두 번째 작품일 거예요. 목종이라는 왕이 재위기간이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운의 왕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냥 좀 사라져 있는, 기억 속에도 없는 왕인데, 이 왕을 좀 조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시도 이게 공간 활용, 그 이미지적인 구성, 그 다음에 그 대사로 다 표현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표현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사실주의 연극이 좀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표현주의 형태로 했던 거가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배우배는 말 그대로 배우를 거꾸로 놓으면 우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하신 이강배 선생님의 작품인데, 주인공 이름이 우배라는 인물인데, 그 우배가 연극을 연습하다가 전에 했던 공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전했던 거 너무 심취한 나머지 평생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작품이 없겠나 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3: 이것만 아 이건 그 당시 힘을 한 송준호를 찾습니다.
0: 저는 제갈조라는 어떤 사기꾼을 하나 만나요. 제갈조가 제안을 하죠.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평생.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재벌로 되어 있는 어떤 가문에 송준호라는 아들이 실종 사건이 벌어져요. 이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충실히 소화한 다음에 그 집에 내가 당신 아들이오라고 들어가요.
4: 여기 이분은 누구신가?
5: 저의 조부님 송만길 남작이십니다.
4: 그럼
0: 너무 내 아들과 근사하게 이거 잘 해와요. 그래서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마. 내 아들로 인정하마. 라고 인정을 해줘요. 주인공이 거기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준호 아닌 건 아는데 난 너를 준호로 인정했다. 알면서 갈등을 하면서 빠져나와. 빠져나오면서 다시 극단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연극인들한테 어떤 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정말로 야 이거는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구나 해서 아직도 그 작품을 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이 연극계에 나와서 또 상도 받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6: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0: 김구는 아마 100주년 기념으로 김구에 대한 생애를 전체 한번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 동인천 주변이 그 치아포 사건에 있던 곳이거든요. 치아포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를 가는 시점. 그다음에 상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것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해서 만들어놓은 이 뮤지컬 작품입니다. 역사적 좀 사실로 좀 기반을 하려고 애 많이 썼죠. 제가 이제 연극에 입문한 것은 1989년, 90년도 되니까 그 연극에 입문하게 된 것부터는 한 4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 10년우랑은 연매진 거는 한 30년 정도. 매년 창작 작품 한 편씩은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마 창작 작품으로는 아마 한 30여 편 내가 볼 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단 10년우가 매년 어찌됐든 한 두 작품 정도는 끊임없이 공연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10년호가 이런 극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30년을 버텨온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힘이 없으면 일단 모토가 살아가며 살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버티는 힘 같아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New life is born. It struggles to survive in fierce competition and willingly sacrifices its life for the young. Yet the sea remains as it has always been. Jeju's uneven rocky seabed, formed by past volcanic activity, serves as an ideal spawning ground for fish. White-saddled reef fish live in groups among the reefs and lay their eggs in the crevices of the rocks.
1: 자리돔은 돌바닥이나 돌 사이에 수컷이 자리를 잡고 암컷이 한 마리 내려와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0: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착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1: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의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1: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0: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f you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2: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이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0: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1: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rias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1: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이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0: The underwater ole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벌써 지금 다섯 번째.
2: 벌써.
1: 다섯 번째야 벌써.
2: 네. 오늘은 또
1: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올지. 이건 K스타를 원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오. 오. 미인이시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5: 어디서 오셨어요?
3: 저는 러시아에서 온 레나라고.
1: 레나님.
3: 네.
2: 그럼 오늘은 어떤 메이크오버를 위해서 오셨나요?
3: 제가 사실 사극을 엄청 좋아하는 사극 팬이거든요.
2: 사극?
3: 네. 그래서 북근의 셰프를 보고 유나에게 완전 푹 빠져가지고 오늘 하루 유나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2: 맛있는 음식을
3: 먹으러 가고 싶어요.
1: 오, 북근의 셰프.
6: 유나 씨 메이크업 거의 안 했던데.
1: 아, 나 큰일 났다. 그러면 메이크업 네. 하러 가볼까요?
2: 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복도 뭔가 이거 보면 재밌을 것 같은?
3: 너무 재밌겠다.
1: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이런 콜라겐 마스크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2: 네, 근데 이건 되게 요즘 해외에서도 되게 바이럴 되는
1: 그러니까.
2: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유나님 메이크업이잖아요.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깔끔한 피부.
1: 그죠. 우리가 한 3주 차 했던 그 룩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고.
2: 그리고 약간 느낌이 있는
1: 저런 애교살도 또.
2: 애교살.
1: 왜 저렇게
2: 다시 나왔습니다. 애교살.
1: 애교살.
2: 그리고 뭔가 한복과 되게 잘 어울려지는 그
1: 맞아요.
2: 메이크업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1: 한국 드라마 또 재밌게 본 거 사극 아닌 건 또 뭐 있을까요?
3: 너무 많이 봐가지고
1: 드라마? 뭐였지?
3: 제가 어렸을 때 막 아이리스나 이런 것도 많이 봤고
1: 아이리스
3: 제일 첫 드라마가 미나미시네요
1: 미나미시네요?
2: 저도 몰랐는데
3: 박신에 나온
1: 진짜 옛날 거 아니야?
2: 네. 아시는 분
1: 제니님 초딩 때 아니야?
2: 저 모르겠어요
1: 나이가 어떻게 됐어?
3: 저 서른
1: 서른? 그럼 알죠 근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한국에 온 지는 오래되셨나요?
3: 한 5년 반 정도
1: 5년 반?
2: 오셔서 공부하신 거죠?
3: 아니요 공부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때 그 미남 씨네 보고 빠져가지고 네.
2: 뭔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3: 지금 보면 되게 어글거리고 어렸을 때
2: 그 포인트는 있는 것도 있어요
3: 어렸을 때 봤을 때 되게 약간 심쿵했어요
2: 심쿵? 맞아 설레는 포인트들이 아유, 되게 많이 있으니까
1: 재밌는 제품을 쓰고 있긴 한데요 비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폼 형태로 나온 그냥 토너예요 토너 에센스 이런 거라서 얘가 편한 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약간 좀 팩처럼 쓴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쪽은 건성이고
2: 네.
1: 이쪽 앞쪽은 유분감이 있다고 하셔서 좀 건조한 쪽에는 촉촉한 프라이머를 좀 바르고요. 이거죠. 피부를 좀 구분해서 요거는 프라이머인데 모공에 있는 네. 그런 어떤 유분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
2: 그럼 이 T존 부위 위주로 지금 발라주시는
1: 네. T존, 코랑 여기 앞볼 그리고 주름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2: 네.
1: 눈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도 이런 걸 발라주면 이제 파데가 끼거나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지속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눈주름이나 이제 쌍꺼풀 라인에도 조금씩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제 너무 밝지 않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피부톤을 깔게요.
2: 근데 항상 보면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1: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네. 컨실러를 먼저 까는 게 조금 더 컨실러는 왜냐면 좀 매트하잖아요.
2: 네.
1: 그 파데는 촉촉하니까 매트한 게 촉촉한 거 밑에 있는 것보다 베이스가 안 흔들린다. 사람마다 이제 좀 논리가 다른데 저의 논리입니다.
2: 오, 이 방법 한번 근데 써봐야겠어요.
1: 괜찮아요. 대신에 네. 너무 두껍게 깔면 안 되고 얇게 아주 부분적으로. 오. 다크서클을 커버를 할 때는 다크서클이 좀 끝나는 지점을 내 피부랑 색깔을 좀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얇게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트러블들은 또 너무 하얀 거 가리면 안 돼요. 조금 같은 붉은 느낌을 조금씩 몇 번을 치해서
2: 같은 톤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쵸.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메이크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걸 좀 디테일하게 가려볼 건데요. 파우더를 지금 한번 커버한 위에다가 그냥 제 브러쉬에 진짜 뭐 묻은 거야? 묻은 거야? 하는 정도로 한번 싹싹싹싹 해서 여기서 한번 더 하고 트러블들을 한 번씩 더 그다음에 다크서클 조금 더 올리고 파데를 잊었어요. 한번.
2: 이때까지는 컨실러였던
1: 컨실러였고,
2: 거죠?
1: 컨실러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는 광택을 주는 좀 촉촉한 파데. 지금은 얇게 큰 데만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부분에만 무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촉촉이 파데를 눈 근처에 바르면 돼요. 이게 촉촉이 파데 눈 근처에 바르면 이제 눈 근처가 이게 주름이 끼는 거죠. 주름이 없는 부분, 결을 만드는 부분. 피부결 너무 좋다.
6: 내가 컨디션이 좋은가?
1: 그래서 또 이제 눈에 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은
2: 눈에다 파우더를 올리는 거예요?
1: 눈 밑에요. 여기다가 톡톡톡톡 이런 프레스드 파우더가 사실은 그런 유분 잡는 거나 그런 게 이제는 분화장이 아무래도 들어가야겠죠?
2: 근데 보면은 엄청 약간 단아하고 되게 깔끔하면서 근데 또 들어갈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느낌
1: 그러네요.
2: 애교살. 애교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한번 시도를 제가 해볼게요.
2: 해보신 적 있어요? 애교살?
6: 약간 제 눈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2: 오늘 섀도우는 오늘 어떤 색을 사용하실 거예요?
1: 아주 아주 데일리 브라운 하면서 이제 핑크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는 칙칙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 핑크.
2: 데일리 핑크.
1: 이번 쉬머가 좀 들어간 걸로.
2: 이게 이번 메이크업에 되게 애교살이 포인트다 보니까 애교살을 먼저.
1: 그쵸, 목숨을 걸어. 목숨을 겁시다 우리.
2: 근데 이게 또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넓어도.
1: 네, 좀 넓게 시도는 해보려고.
2: 넓게.
1: 오늘은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2: 야
1: 이거야. 애교살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하면 지금.
2: 계속 이러고 있어요.
1: 아니 한 번만. 나도 여기다. 됐어. 입술 위치를 좀 잡았고요.
2: 또 이렇게 해야 되죠?
1: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2: 유나님은 그럼 이 드라마 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6: 아니죠, 전 어렸을 때 소년시대
1: 소년시대구나. 소년시대 아세요?
2: 네, 알죠.
1: 몇 살이었어요, 그때?
2: 아기 때였던 거
1: 진짜 아기 때?
2: 네, 그 지지지지
1: 몇 살 때 그게?
2: 그 아기 한 4살 더
1: 4살?
2: 우와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4: 저는 얼짱 알아요.
2: 얼짱 알긴 하는데
1: 알긴 한데
2: 얼짱 아세요?
6: 네.
1: 나이 속인 거 아니에요?
6: 저도 그때 싸이월드 엄청 등록하고 싶었는데
1: 싸이월드예요?
6: 등록하고 싶었는데 언니들 안 된다고
2: 진짜요?
1: 진짜요? 나 주민번호 있어야 돼. 네.
6: 큰일이다. 너무 슬펐어.
1: 사진도 아세요, 제니?
2: 알죠.
1: 어떻게 알아요?
2: 거기 제 아기 때 사진이 많이 있어요. 엄마가 올려놓은.
1: 아니 캐스팅 재밌는 것 같아. 20살 차이. 거의 20살 차이. 아 지금은 이제 눈 밑에 애교살을 좀 도톰하게 보일 수 있는 쉬머 펄을 좀 올리고 있어요. 이게 좀 착시 효과를 조금 내보려고 만들어내겠어, 애교살을. 지금 애교살 지금 약간 한 80% 정도 됐어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1: 보시겠어요?
6: 네.
2: 웃으면서 보셔야 돼요.
6: 아 그래요?
2: 상태에서
1: 그렇죠. 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5: 조금 컬러를 이제 눈에다가 올려볼 건데요. 핑크보다는 약간 브라운 로지한 느낌의 컬러죠. 눈 가까이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2: 같은 핑크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5: 그쵸. 같은 핑크를 쓰면서 이 애교살 그림자에도 무드를 좀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컬러들을. 자 이제 아이라인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라인을 굉장히 얇고 티 안 나게.
2: 블랙 아이라인으로만 안 하고 브라운을 섞어서
5: 약간씩 섞어 보려고.
2: 팁이 있을까요? 선을 잘 그릴 수 있는?
1: 잠깐 말 시키지 마세요.
2: 네. 말을 하지 않는 거. 일단 네? 첫 번째 꿀팁.
7: 숨을 쉬지 않고.
2: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하지 마세요.
1: 오, 눈꼬리를 내리니까 정말 인상이 조금씩 바뀌네.
2: 너무 확실히 내려갔어. 너무 예쁜데요?
1: 고기를 살짝 섀도우를 조금 발라볼게요. 거의 다 메이크업이 됐고요. 이제 립이랑 블러셔만 남았습니다.
2: 약간 이 유나님 메이크업과 비슷한 이런 핑크는 아닌데 또 완전 주황은 아닌?
1: 그리고 약간 앞볼 쪽으로 돼 있죠? 저게 이제 어려 보이려고. 보통 블러셔를 이렇게 앞쪽에다 바르면 여기 중안부가 좀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이 막 유행이었잖아요.
2: 네. 근데 뭔가 중안부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만 있는 느낌.
1: 그런 것 같아요. 제니님은 진짜 중안부가 짧아서 너무 귀여운
2: 저는
1: 느낌인데,
2: 진짜 너무 짧은데.
1: 저는 이제 한 5년만 더 있으면 이제 코가 턱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제 지금은 틴트로 조금 색깔을 먼저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글로스로. 하이라이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2: 유나님의 메이크오버가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
1: 오늘도 메이크업 잘 된 것 같아요.
2: 진짜요? 잘 된 그 감이 있다고 오시는
1: 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부터가 좋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예뻐! 와 오셨어요! 와
2: 너무 예쁜데요?
1: 어떠세요?
8: 너무 많은 이런 경험도 처음이어가지고 완전 유나 같잖아요.
2: 진짜 진짜. 그리고 그 오늘의 포인트였던 그 애교살 맞아, 계속 이렇게. 웃고 계신 것 같은데.
1: 아, 왜 이렇게
2: 웃고 계시거든요. 이전에 수지님 메이크업이랑 다르게 또 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1: 눈 밑에 삼각 좋은 느낌이나 뭐 눈꼬리 살짝 내려간 느낌도 조금 차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2: 또 이렇게 한복 입었으니까 제가 또 찾은 곳이에요.
1: 대박!
2: 한옥으로 되어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
1: 아니 여기 너무 예뻐!
8: 처음 봐요 이런 거고요.
1: 여기 여기서 직원!
2: 직원!
1: 직원! 들어가볼까?
2: 네, 들어가볼까요?
1: 와 무슨 카페도 예쁘죠? 아니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해놨냐?
2: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 오. 너무 맛있겠다.
1: 이거 먹어 빨리 이거 먹어야 돼.
2: 네, 제가 먹도록
1: 하겠습니다. 고 괜찮네요, 그게. 괜찮죠, 그게.
2: 네.
1: 지방이 맛있네.
2: 저는 고기를 넣고, 그리고 김치를 넣는 거. 그리고 원래 밥도 있으면 밥도 살짝 넣고, 그리고 쌈장을 살짝 넣어가지고.
1: 이렇게 복잡하게 먹어요?
2: 네. 뭘 많이 넣어 먹어요, 저는.
1: 뭘 많이 먹는구나.
8: 아, 여기 이것도 넣어도 맛있어.
1: 고추.
2: 고추.
1: 저한테 준다고요?
2: 왜냐면 또 이거 한다고 못했어.
1: 영광이다.
2: 김치가 있으니까 언제 것도 사야겠다.
1: 그러고
2: 어때요? 김치쌈.
8: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예쁜 한복도 입어보고 유나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메이크업 해주신 진님이랑 제니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1: 한 잔 따라 주시옵소서.
2: 한국 주도인가요? 오, 이거 라벨 가리는 건가 알고 계시네요.
1: 즐거운 하루. 네,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짠! 내 필요 있어?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든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 본전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away from Manila. So in today's time, Boy or Bukawi, Bulacan is now host to a lot of cultural dimensions. It's also a center of trade in the province of Bulacan. It's famous for producing fireworks. And it's also famous for a lot of our snacks.
1: In fact, Kim Daegeon had suffered from health problems since his years in Macau. According to records left by Father Libois, who was responsible for his education, he was constantly afflicted by abdominal pain, headaches, and back pain at the time. After moving to Lolomboy, his health gradually began to recover.
2: 초창기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건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난이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롬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Lolomboy.
3: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Lo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 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Lolom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4: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Lolomboy, Kim Daege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eon during his time in Lolom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4: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귀에 박혀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음색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창작 국악 그룹 이음이라는 팀이고요. 가야금 두 대랑 거문고 한 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곡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연주자분들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장 멀리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야금을 연주해주고 있고, 또 오늘 직접 혼자 쓴 곡들도 몇개 연주가 되는 전우림 연주자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일한 또 거문고 연주자이자 저희한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신소영 연주자님입니다. 네, 이음에서 가장 이것저것 하는 황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너울이라는 곡인데요. 너울은 저희가 메나리조 선율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좀 장단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고요. 다음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박자라는 곡이에요. 오박자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직접 작곡을 해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곡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연주자님이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 오박자는 숫자 5와 관련된 곡입니다. 먼저 오박자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템포 역시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의 소요 시간 역시 5분 55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숫자 5의 매력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곡을 더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한지 지금 거의 3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공연을 했지만 이렇게 아예 공연장을 빌려서 이음에 이름을 걸고 한 공연은 처음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곡들도 더 있지만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한 곡을 더 들려드렸죠? 한 곡을 설명을 저희 거문고 연주자 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방금 들으신 곡은 꿈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꿈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무수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곡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화라는 곡인데요. 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화는 불화에 나방 알을 써서 불에 달려드는 나방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나방을 보고 저희는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비기닝이라는 곡인데요. 비기닝을 만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끼리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근데 음악의 시작은 뭐지?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지, 박자지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막 이렇게 나누다가 이 곡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금 앞서 들으신 곡보다는 좀더 리드미컬하고 경쾌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듬을 저희는 조금 중점을 두고 만든 곡이기 때문에 리듬하면 또 아프리카 리듬이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그런 아프리카? 뭔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이 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기닝 들려드릴게요.

0: 무대에 여러분들 아까 티켓 발권하실 때 쪽지 쓰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다음 곡을 위해서 사실 이 쪽지들을 받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1: 이거를 골라보자면,
0: 네.
1: 자,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전우림
0: 임용고시
1: 화이팅!
0: 준비하고 계시구나. 와,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꼭 합격하시길
1: 임용고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읽어볼게요. 이음의 단독 첫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흥해라 이음.
0: 저희를 위한 또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회사 차리기. 부자 되일래요.
0: 와.
1: 꼭 회사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하나 골라보세요.
0: 저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걸 색깔로
1: 색깔.
0: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세 대각선 아래 핑크색 쪽지요.
1: 이거요?
0: 아니, 이세 대각선 아래에 있는 한 7시 방향?
1: 7시?
0: 7시
1: 이거?
0: 방향? 네,
1: 네.
0: 맞아요.
1: 오, 심청가 완창 무대 만석되게 해주세요.
0: 오, 완창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1: 준비 계시는가
0: 와, 꼭
1: 봐요.
0: 성공하시길
1: 꼭
0: 바랄게요.
1: 좋은 공연
0: 공연
1: 보여주세요.
0: 준비가 힘든 건 우리도 아니까.
1: 그럼 우리미도 하나 골라볼까요?
2: 네, 저는 오늘 파란색 옷 입었으니까 저기 파란색 중에서 제일 키큰 애로 해주세요.
1: 아, 저 멀리 있는 거.
0: 원래 저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혼자 하기로 했는데.
1: 이분 투자 좀 하셨나 봐요. 삼성전자 떡상 가자.
0: 많은 분들의 바램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몇 분을 지금 뽑았죠?
1: 지금 5분 뽑았어요.
0: 저희가 사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1: 우림이 파란색 좋아하니까. 근데 마침 우림이 이름이 적혀져 있네요. 우림이가 건강하게 연주 활동을 잘 하기를. 부모님이
0: 와,
1: 적어주셨나 봐요.
0: 우는 거 아니야?
1: 아, 초록색을 안 뽑았네요. 초록색을 뽑아볼까요? 이거는 가족 건강과 소원 성취 발언, 기인상봉이라는 말을, 좋은 말을
0: 네.
1: 적어주셨네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들려드릴 곡이 다온이라는 곡인데요. 다온은 이제 좋은 일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불러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쪽지들까지도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의 색깔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느낌의 곡이고, 뭔가 이 곡을 들으면 조금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악기뿐이 아니라 이제 연주자분이 나오셨는데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 박소연 연주자님. 네. 네, 피아노 연주까지 곁들여서 조금 더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온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저희 여행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셨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이음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줄을 저희는 연결할 때 잇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음이라는 팀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해서 관객분들과 저희 연주자, 그리고 가야금과 거문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결을 다 시켜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된것 같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곡을 만들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죠? 네. 다운 어떠셨어요? 아,
1: 좋았어요.
0: 그래요? 이런 곡들을 조금 더 써볼까요, 우리? 저희는 저희 곡을 한번 연주하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곡을 여러 개를 생각 안 하고, 한 곡에 너무 이제 모든 테크닉을 다 집어넣는 느낌이라, 한곡한곡 연주할 때마다 이제 팔이 점점 힘이 풀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다운 듣고 많이 힐링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폭풍인데요. 폭풍 역시 오박자를 작곡한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네.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연주도 잘하고 곡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폭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폭풍은 빠른 박자 위주의 곡으로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약하고 작은 바람이어도 합쳐지면 강한 폭풍이 되듯이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꾸준히 노력해서 크고 강한 이음이 되도록 위해 작곡하였습니다.
0: 그래도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이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원래 저희 공연 다니면 절대 한마디도 안 하는 연주자인데, 이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두 곡이나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한번 더. 네,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저희의 첫 공연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1번, 8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화방을 한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뭐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 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화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거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쇼핑몰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트몰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그때는 저희가 인테리어로 엔티티 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랬냐?
1: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
1: 그렇죠. 예전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었어. 맞아요.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봐야 네.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편집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0: 뭐 아저씨,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1: 당연하죠. 그런데 다 OTT 플랫폼으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돼요.
0: 기생충은 봤어요?
1: 오 마이 갓! 기생충? 여러 번 봤어요. 기생충은 엄청난 영화예요.
0: 저도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그럼 K-POP은 어때요?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1: 아이돌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 팔려서 못 샀어요.
0: 아쉬웠겠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1: 좋아요. 오늘은 영화 보러 왔으니까 재밌는 거 봐요. 렛츠고!
0: 오케이.
1: 와... 승윤 씨, 한국 영화는 정말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때요?
0: 어? 온앤오프 콘서트 영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온앤오프거든요. 갈까요?
2: Korean movies are popular, especially with films like Parasite leading the way. Critics and moviegoers from around the world hail Korean movies for their original storytelling, unique genre, crossovers, and social messages. With Korean movies easily available on streaming services, Korean content is increasingly enjoyed worldwide. If you ever travel to Korea, I recommend you visit a Korean movie theater. What's better than watching a movie with tasty snacks? Well then,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은 적이 있다 or 없다. It's used to say whether you've experienced something in the past or not. Take our main characters for example. When Seungjun asked Wyatt if he's watched a Korean movie, he said,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And to answer that you have watched a Korean movie, say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If you haven't, say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It's as simple as that. Well then, how would you ask if someone has been to a Korean concert before? That's right, it's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Let me teach you another Korean expression you can use to talk about your experience or recommend it to others, simply by adding 을만 하다. It's often used for things that are good or worth recommending. If you are recommending Korean movies to someone, you can say 한국 영화 정말 볼만해요 to express that they're worth checking ou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0: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1: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1: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간 적이 없어요."

0: 어제 영화 봤어요? 어땠어요?
1: 정말 재밌었어요. 영화가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효진 씨도 시간 되면 한번 봐요.
0: 아쉽네요. 오늘 같이 영화 보려고 했는데.
1: 정말요? 아, 대신 내가 오늘 점심 살게요.
0: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가볼 데가 있어요. 한국 캐릭터 굿즈샵 가봤어요?
1: 어? 못 가봤어요.
0: 저는 지난번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요. 가볼래요?
1: 가요, 가요.
0: 와이엇도 캐릭터 인형 좋아해요?
1: 네, 정말 좋아해요. 어? 이거 귀엽죠? 사야겠어요. 아직도 못 골랐어요?
0: 와이엇, 벌써 다 샀어요?
1: 네. 아직 못 골랐으면 이 근처에 다른 게...

0: 캐릭터 굿즈샵도 있대요. 거기 가요.
1: 저는 다 골랐어요. 이제 갈까요?
0: 전 아직 다 못 골랐어요. 아쉽지만 오늘 이것만 사야겠네요.
1: 너무 많아요.
0: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작품 만들 때 저는 좀 관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연극이라는 거가 어떤 사회를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원초적인 원동력이거든요. 저는 연극이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 영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쉽고 근데 관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뭐 또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좀 들어오는 거를 아마 앞으로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대 미술가이자 연출가인 송용일입니다.

0: 저는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서양화. 근데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연극을 접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같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현대극단에 입단을 해서 배우기를 좀 걷다가 무대 미술이라는 영역을 처음 발견하고 무대 미술을 하면서 한 달이면 한 세 작품, 네 작품 정도를 대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축적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출의 눈이 자연적으로 좀 떠졌다고 할까요? 무대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두루두루 이렇게 좀 섭렵하는 계기가 됐고 주로 그 연출가들이 배우의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뭐 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 쪽에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 연출가는 극장 공간 전반을 좀 볼 수 있고 조명의 빛깔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더 특이하게 효과를 좀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심청전에 심청이가 하이라이트가 눈 떴다잖아요. 눈 떴다 했을 때 배우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대사로밖에는 안 되는데 그게 장치 쪽에서 예를 들어 뒷벽에 크릭이 갈라지면서 빛이 확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효과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크죠. 현대 연극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윌슨 같은 경우도 무대 미술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무대 미술하는 거가 더 큰 장점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도 제가 연출을 하고 있을 때 좀 많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의 침묵이라는 작품인데요. 성폭행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친 딸을 성폭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첫 작품이었어요.
1: 당신네들이 법을 가지고 노는 사이에 내 생명줄을 줄어들고 있어요. 내게 시간이 없어요.
2: 잠깐만요, 경희.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봅시다.
0: 딸의 침묵 같은 경우에 재판장 얘기인데 저는 3면을 다 거울로 썼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반투명 거울로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는 거울을 썼는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그네 하나가 움직이는 장치 효과를 넣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무죄다라는 어떤 판결이 땅땅땅 나오는데 그 판결을 없애고
2: 대령하겠습니다.
0: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쭉 주니까 관객들이 소극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그 공연이 꽤나 오래가죠. 한 1년 반을 갔으니까요. 사스마는 딸의 침묵 이후에 아마 두 번째 작품일 거예요. 목종이라는 왕이 재위기간이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운의 왕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냥 좀 사라져 있는 기억 속에도 없는 왕인데 이 왕을 좀 조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시도 이게 공간 활용, 그 이미지적인 구성, 그 다음에 그 대사로 다 표현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표현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사실주의 연극이 좀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표현주의 형태로 했던 거가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배우 우배는 말 그대로 배우를 거꾸로 놓은 우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하신 이강배 선생님의 작품인데 주인공 이름이 우배라는 인물인데 그 우배가 연극을 연습하다가 전에 했던 공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전했던 거 너무 심취한 나머지 평생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작품이 없겠나 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3: 이것만 아 이건 그 당시 힘을 한 송준호를 찾습니다.
0: 저는 제갈조라는 어떤 사기꾼을 하나 만나요. 제갈조가 제안을 하죠.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평생. 신계층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재벌로 되어 있는 어떤 가문에 송준호라는 아들이 실종 사건이 벌어져요. 이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충실히 소화한 다음에 그 집에 내가 당신 아들이오라고 들어가요.
4: 여기 이분은 누구신가?
5: 저의 조부님 송만길 남작이십니다.
4: 그럼
0: 너무 내 아들과 근사하게 이걸 잘 해와요. 그래서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마. 내 아들로 인정하마. 라고 인정을 해줘요. 주인공이 더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준호 아닌 건 아는데 난 너를 준호로 인정했다. 알면서 갈등을 하면서 빠져나와. 빠져나오면서 다시 극단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연극인들한테 어떤 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정말로 야 이거는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구나 해서 아직도 그 작품을 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이 연극계에 나와서 또 상도 받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을 아직도 남아있어요.
6: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0: 김구는 아마 100주년 기념으로 김구에 대한 생애를 전체 한번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 동인천 주변이 그 치아포 사건에 있던 곳이거든요. 치아포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를 가는 시점. 그다음에 상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것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해서 만들어놓은 이 뮤지컬 작품입니다. 역사적 좀 사실로 좀 기반을 하려고 애 많이 썼죠. 제가 이제 연극에 입문한 것은 1989년, 90년도 되니까 그 연극에 입문하게 된 것부터는 한 4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 10년호랑은 연매진 거는 한 30년 정도. 매년 창작 작품 한 편씩은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마 창작 작품으로는 아마 한 30여 편 내가 볼 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단 10년호가 매년 어찌됐든 한 두 작품 정도는 끊임없이 공연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10년호가 이런 극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30년을 버텨온다라는 거가 이게 그런 어떤 그 힘이 없으면 일단 모토가 살아가면 살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버티는 힘 같아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회 밖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6번, 8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화방을 한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하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그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고투물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투물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원래는 저희가 인테리어 브랜드 인티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1: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었어. 맞아요.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다 네.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스킵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0: 와이어 씨,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1: 당연하죠. 그런데 다 OTT 플랫폼으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돼요.
0: 기생충은 봤어요?
1: 오 마이 갓! 기생충? 여러 번 봤어요. 기생충은 엄청난 영화예요.
0: 저도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그럼 K-POP은 어때요?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1: 아이돌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 팔려서 못 샀어요.
0: 아쉬웠겠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1: 좋아요. 오늘은 영화 보러 왔으니까 재밌는 거 봐요. 렛츠고!
0: 오케이.
1: 와... 순유 씨, 한국 영화는 정말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때요?
0: 어? 온앤오프 콘서트 영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온앤오프거든요. 갈까요?
2: Korean movies are popular, especially with films like Parasite leading the way. Critics and moviegoers from around the world hail Korean movies for their original storytelling, unique genre, crossovers, and social messages. With Korean movies easily available on streaming services, Korean content is increasingly enjoyed worldwide. If you ever travel to Korea, I recommend you visit a Korean movie theater. What's better than watching a movie with tasty snacks? Well then,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은 적이 있다 or 없다.

0: 어제 영화 봤어요? 어땠어요?
1: 정말 재밌었어요. 영화가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효진 씨도 시간 되면 한번 봐요.
0: 아쉽네요. 오늘 같이 영화 보려고 했는데.
1: 정말요? 아, 대신 내가 오늘 점심 살게요.
0: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가볼 데가 있어요.
1: 못 가봤어요.
0: 저는 지난번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요. 가볼래요?
1: 가요, 가요.
0: 와이엇도 캐릭터 인형 좋아해요?
1: 네, 정말 좋아해요. 어? 이거 귀엽죠? 사야겠어요. 아직도 못 골랐어요?
0: 와이엇, 벌써 다 샀어요?
1: 네. 아직 못 골랐으면 이 근처에 다른 캐릭터 굿즈샵도 있대요. 거기 가요.
0: 저는 다 골랐어요. 이제 갈까요?
1: 전 아직 다 못 골랐어요. 아쉽지만 오늘 이것만 사야겠네요.
0: 너무 많아요.
1: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밝은 편인 것 같고 감정 표현도 꽤 적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론으로서 뭔가 스토리가 정해지고 어떤 감정의 완급 또는 이완이 파악된 다음에는 거기에 제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를 넣던가 아니면은 감정의 흐름을 넣어서 했었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야지 사실은 제가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거죠. 춤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제 감정을 실은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소설가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피아노를 좀 치니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동안 했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과학자, 공학자 이쪽을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전공으로 진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게 합창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지휘할 기회가 생기면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한 건 아니고 또 음악 이 일종의 언어이거든요. 서로 소통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마치 저의 모국어가 아닌 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음악대학 수업을. 지휘자가 되려면은 원래 이제 보통 피아노는 왼손 오른손 이제 두 개의 악보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휘자는. 그래서 그 읽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음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열하고 배치를 했다면 분명히 이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규칙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는 사실은 이제 공학이나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은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음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호랑 똑같거든요. 예술이 보통 우리는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치밀한 논리가 들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음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 이전 전공이 이후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공연이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긴장되고 또 가슴 떨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연이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뭔가 동작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남들을 웃기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시던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뭐 좋은 쪽으로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뭐 웃음을 좀 참기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막상 저는 그분들이 웃음 참는 게 그냥 좀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제가 지휘하다가 그 악보가 날아간 거예요. 제가 지휘봉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연주 중에. 그때 느꼈어요. 이분들이 웃음 참는 게 정말 힘들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악기를 불지도 않으니까 웃는 걸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악기 소리로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이나 예술이 관객이 공감할 수 없다면은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이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곡이면 신나게 앞에서 지휘를 해야지 또 엄숙한 곡은 엄숙해야 되고.

곡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해야 되는가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흐름이랄까, 스토리 라인은 있고, 그 매번 연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날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어떤 감정을 준비했던 게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은 또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옷을 입고 나와서 연주한 공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 이제 무대 조명을 많이 낮추고 제가 와서 또 마법의 막대기를 들고 거기 또 불이 켜지고 그 어두운 분위기에서 그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이 또 해리포터 음악이고 그런 공연이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직캠이 제가 알기로는 이 가수들 콘서트 갔을 때 크게 찍지 않고 그 가수만 계속 찍는 걸 직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에서 직캠이라는 말 잘 쓰지도 않고 지휘자만 그 찍은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약간 신기했어요. 가끔 공연장에 보면은 합창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관객을 등지고 연주하는 사람인데 제가 바라보는 쪽에 좌석이 있고 보통 이 좌석에 합창단에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데 여기를 관객들한테 좌석으로 이제 풀 때가 있거든요. 그 표가 먼저 팔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죠.

곡을 연습한 단체는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고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분들이 되게 순수하세요. 순수한 면이 그 음악에도 잘 드러나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음악을 만들까에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휘는 저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컨덕터거든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도체가 사실 세마이컨덕터예요. 그런 지휘자는 사실 도체예요. 무언가를 전도, 이동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고 싶은 지휘자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나 그러한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거를 최대한 또 단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음악성과 역량을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 속에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휘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는 언어를 제가 언제 배우고 언제 궁금해하고 누군가에게 이 답을 얻었을 때를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그럴까? 그 초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일상에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이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을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연주회장에 가서 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은 그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퍼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혀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태식이 처음 시온을 만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다. 그때 태식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형네 집에서 잠시 함께 살고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였고 태식과 8살 차이가 나는 형은 일을 시작한 이후 착실히 돈을 모아 비교적 일찍 집을 장만했고 몇 년째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쩌면 내내 혼자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단정 지었다기보다는 그는 형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 아무렇지 않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시온을 보고 형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에 대해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것이 놀랍기는 했으나 시온의 얼굴과 분위기를 파악하자 왠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과 어울린다기보다 형은 저 사람에게 왠지 약했을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같이 살기 전까지는 떨어져 지낸 기간도 길었고 나이 터울도 컸고 태식이 초등학생일 때 형은 고등학생이었으니 사이가 나쁘다기보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형제 관계였다. 그런데 시온을 보자 태식은 한 번에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형은 저 사람에게 약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은 시온도 마찬가지였는데 태식은 조금 놀란 정도였다면 시온은 어땠을지 그때나 지금이나 확실히나 알 수 없었다. 조금 놀란 정도였을지 공포스러웠을지 혹은 본인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설득을 하느라 긴장되었을지 아무튼 태식이 기억하는 시온은 마지막에 가까웠던 것 같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집안을 잠시 살피다 자신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만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확인한 후 자신이 누구인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쉰 후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식은 형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보통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이 터울이 대략 10살 가까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온은 언젠가 형에게 전해 들었을 것이다.

아, 이게 그 제가 요새 동면을 주제로 단편을 몇편 쓰고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좀 겨울을 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추워지면 좀 힘든 사람들이 있고 저도 좀 그런 편이어서 이게 겨울호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어요. 제목을 지을 때 사실 좀 마음에 드는 제목.

제목은 한 번에 생각이 확 드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로 확 떠오르는 제, 그 제목들이 좀 나중에 지나서도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은데, 딱히 막뭘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소설에 대해서 뭐를 막 보여주진 않아도 약간 분위기 정도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 짓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 어차피 컴퓨터로 쓰는 거니까 파일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명 정할 때딱 떠오르는 거를 썼는데 그게 좋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좀 두리뭉술한 제목? 약간 뭐 공원에서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작품이랑 아예 상관이 없지도 않은데, 또막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뭔가를 파일명으로 지어놨다가 끝까지 이제 못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나 책낼 때쯤에 또 고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명을 정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소설 제목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근데 이 질문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맨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또 산만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보기보다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영화를 좋아하지만 딱 영화라기보다는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냥 뭔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이런 거를 하고 싶다, 되게 좋은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보는 것 같고, 뭐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길을 가다가 이제 걷다 보면 궁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느낌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산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아 이런 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거기를 또 가보고, 같은 데를 여러 번 가보면서 반복적으로 가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장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게 쌓이면 좀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디서든 책이라는 걸 냈을 때 반응이라는 거는 쓴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상대적으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 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냥 뭐 외부로 찾아보고 아 이런 반응이 있구나 정도를 아는 건데, 그렇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기했고, 일단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출판사분들이나 아니면 역자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내가 한국어로 쓴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실 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 그리고 모르겠네요. 이게 단편이 영어로 번역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영미권 독자분들 만나는 기분이라기보다는 겨울이 힘든 분들이 읽고 약간의 좀 편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우면은 몸의 밸런스 같은 것도 많이 깨지고 이러니까, 그런 걸좀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독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소설들이 있고,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계속 그걸 의식하면서
이런 걸 쓰고 싶어, 이런 걸 써야겠다, 되게 좋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과 실제 요즘 한국 소설들, 한국 문학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 많이 번역되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각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번역원이나 뭐 기타 어떤 에이전시들이나 어떤 이런 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은데 어떻게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된 걸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제가 좀 몰두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싶다라기보단 좋은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10전대 뭐 한방 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그러니까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참기름만큼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다 담을 때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울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은 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 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떼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 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 먹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 잘 차려 먹고 뭐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것보다는 뭐 약도 좀 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 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중심이 돌려놔.
1: 이 집 말, 이 집 말이 요 뒷산이 뭐 3팀이가 이진봉이
2: 이진봉?
1: 응.
2: 아 그래서 이 집 말이구나.
1: 참이백 제일 참이하기 전에 담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이하고
0: 그 조합장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대가하고 있는데 그걸 한 가족 가져가면은 쌀 한 마만씩 받아왔대요.
3: 말만가 먼저
0: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래. 여러 동네에서 이제 참이를 심은 거예요.
1: 우리 밤낮 접붙이로 댕겼어요.
0: 때가 72년도, 73년도?
1: 나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참이 농사 안 지었어요. 참이 농사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막 참이가 나 그 길에서 팔았거든요. 길에서 팔았더니 엄청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4: 그래서 풀 팔아서 여덕지 살아나. 그 전에 그냥 심어가지고 따먹고 이랬어. 접을 붙이니까 막 이렇게 이만하고 뚜껑고 참도 뚜껑고 노랗고 금싸래기라는 걸 했어. 금싸래.
1: 저 밭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여기도 했었어요.
4: 어디 다 고사지 뭐.
1: 참외 해놓고 지는 참외가 이렇게 달릴 때 해요. 잘되라고. 피는 거지. 지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비로 해가지고 칭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떡 해다 놓고 고사지는 시리즈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4: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 식구가
1: 이제 유지에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우스에서만 해가지고
0: 하우스는 판판하게 좋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4: 끝나고 덩굴 걷어.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긴장하려면 이제 뽑아내잖아. 거기다 달린 거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아까운 거 그냥 절고 놨다라.
1: 참이 장아찌 개개 보니까 소금에다 많이 하더라고. 된장에다가도 해봤어요. 근데 소금이 더 나.
0: 절여가지고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지장에다 박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이는 오이 장아 저걸 거가 비슷하게 하면 돼. 오이
0: 많이 뿌려.
1: 아니요 배집은 더 많이 안 뿌려.
4: 한 두 달 있다가 저 밥 두 달도 안 돼서 서울 상해 막 올라갔다 팔면서 이거를
1: 오이하고 비슷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나는 끓여서 구워봤어요.

0: 저런 거 나와야지 좀 있어.
1: 맛있어.
0: 응.
1: 야.
2: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네. 아예 고춧가루 그만이래.
0: 그만요.
1: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 응.
0: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궜네.
1: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나.
1: 20년 넘었어, 한 25년. 20년.

0: 온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어요.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생극 저쪽 그 여기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순을 치듯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 달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봐 꼽아.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일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석이 나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할 때,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 구멍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해. 이렇게 위에다 눌러 놓는다. 그전에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죠.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념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1: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골. 카니 시골. 카니 시골.

0: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음색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창작 국악 그룹 이음이라는 팀이고요. 가야금 두 대랑 거문고 한 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곡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연주자분들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장 멀리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야금을 연주해주고 있고 또 오늘 직접 혼자 쓴 곡들도 몇 개 연주가 되는 전우림 연주자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일한 또 거문고 연주자이자 저희한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신소영 연주자님입니다. 네, 이음에서 가장 이것저것 하는 황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너울이라는 곡인데요. 너울은 저희가 메나리조 선율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좀 장단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고요. 다음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박자라는 곡이에요. 오박자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직접 작곡을 해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곡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연주자님이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 오박자는 숫자 5와 관련된 곡입니다. 먼저 오박자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템포 역시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의 소요 시간 역시 5분 55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숫자 5의 매력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곡을 더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한지 지금 거의 3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공연을 했지만 이렇게 아예 공연장을 빌려서 이음에 이름을 걸고 한 공연은 처음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곡들도 더 있지만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한 곡을 더 들려드렸죠? 한 곡을 설명을 저희 거문고 연주자 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방금 들으신 곡은 꿈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꿈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무수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곡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화라는 곡인데요. 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화는 불화에 나방 알을 써서 불에 달려드는 나방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나방을 보고 저희는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뭐냐면 저희끼리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근데 음악의 시작은 뭐지?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지 박자지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막 이렇게 나누다가 이 곡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금 앞서 들으신 곡보다는 좀더 리드미컬하고 경쾌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듬을 저희는 조금 중점을 두고 만든 곡이기 때문에 리듬하면 또 아프리카 리듬이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그런 아프리카? 뭔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이 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기닝 들려드릴게요.

0: 무대에 여러분들 아까 티켓 발권하실 때 쪽지 쓰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다음 곡을 위해서 사실 이 쪽지들을 받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1: 이거를 골라보자면
0: 네.
1: 자,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전우림
0: 임용고시
1: 화이팅!
0: 준비하고 계시구나. 와,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꼭 합격하시길
1: 임용고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이걸 읽어볼게요. 이음의 단독 첫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흥해라 이음.
0: 저희를 위한 또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회사 차리기. 부자 되일래요.
0: 와.
1: 꼭 회사 차리시길 바랍니다.
0: 네.
1: 그다음에 혹시 뭐 하나 골라보세요.
0: 저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색깔로
1: 색깔.
0: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세 대각선 아래 핑크색 쪽지요.
1: 이거요?
0: 아니 이세 대각선 아래에 있는 한 7시 방향?
1: 7시?
0: 7시
1: 이거?
0: 방향? 네,
1: 네.
0: 맞아요.
1: 오, 심청가 완창 무대 만석되게 해주세요.
0: 오, 완창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1: 여기 계시는가
0: 와, 꼭
1: 봐요.
0: 성공하시길
1: 꼭
0: 바랄게요.
1: 좋은 공연
0: 공연
1: 보여주세요.
0: 준비가 힘든 건 우리도 아니까.
1: 그럼 우리미도 하나 골라볼까요?
2: 네, 저는 오늘 파란색 옷 입었으니까 저기 파란색 중에서 제일 키큰 애로 해주세요.
1: 아, 저 멀리 있는 거.
0: 원래 저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혼자 하기로 했는데.
1: 이분 투자 좀 하셨나 봐요. 삼성전자 떡상 가자.
0: 많은 분들의 바램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몇 분을 지금 뽑았죠?
1: 지금 5분 뽑았어요.
0: 저희가 사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1: 우리미 파란색 좋아하니까. 근데 마침 우리미 이름이 적혀져 있네요. 우리미가 건강하게 연주 활동을 잘 하기를. 부모님이
0: 와,
1: 적어주셨나 봐요.
0: 우는 거 아니야?
1: 아, 초록색을 안 뽑았네요. 초록색을 뽑아볼까요? 이거는 가족 건강과 소원 성취 발언, 기인상봉이라는 말을, 좋은 말을
0: 네.
1: 적어주셨네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들려드릴 곡이 다온이라는 곡인데요. 다온은 이제 좋은 일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불러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쪽지들까지도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의 색깔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느낌의 곡이고, 뭔가 이 곡을 들으면 조금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악기뿐이 아니라 이제 연주자분이 나오셨는데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 박소연 연주자님. 네. 네, 피아노 연주까지 곁들여서 조금 더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온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저희 여행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셨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이음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줄을 저희는 연결할 때 잇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음이라는 팀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해서 관객분들과 저희 연주자, 그리고 가야금과 거문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결을 다시 켜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된것 같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곡을 만들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죠? 네, 다운 어떠셨어요? 아,
1: 좋았어요.
0: 그래요? 이런 곡들을 조금 더 써볼까요, 우리? 저희는 저희 곡을 한번 연주하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곡을 여러 개를 생각 안 하고, 한 곡에 너무 이제 모든 테크닉을 다 집어넣는 느낌이라, 한곡한곡 연주할 때마다 이제 팔이 점점 힘이 풀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다운 듣고 많이 힐링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폭풍인데요. 폭풍 역시 오박자를 작곡한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네.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연주도 잘하고 곡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폭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폭풍은 빠른 박자 위주의 곡으로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약하고 작은 바람이어도 합쳐지면 강한 폭풍이 되듯이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꾸준히 노력해서 크고 강한 이음이 되도록 위해 작곡하였습니다.
0: 그래도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이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원래 저희 공연 다니면 절대 한마디도 안 하는 연주자인데, 이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두 곡이나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한번 더. 네,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저희의 첫 공연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백 번째까지, 우리 할 거죠? 백 번째까지도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폭풍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Yong-guon.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무방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길 이렇게 얼음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그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세 명이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au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e Yang-op, Choe Bang-jae, and Kim Dae-geo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0: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의 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세 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채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Choe Bang-jae, Kim Dae-geon and Choe Yang-o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0: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0: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2: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단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걸 많이 하고 있고
1: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e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e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2: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저의 모토인데 와 바로 이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또 김대건을 통해서 세계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e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2: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하면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 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1: As Professor To just mentioned, in the 19th century, Manila was regarded as a major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often referred to as the Rome of Asia.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ith the Catholic faith.
3: Catholic Church first came to the Philippines through the Spaniards. So in 1521, they came around the month of March. And the first recorded mass was on March 31 of 1521 in Limasawa. When the Spaniards came, they had a Portuguese navigator in the name of Ferdinand Magellan come over and he brought with him the image of the small Jesus, what we call Santo Niño. He brought that and he introduced Catholicism along with all the friars that came with him. So we look at more than 500 years from that time. And we see around 8 out of 10 Filipinos are Catholics.
1: From the mid-16th century, the Philippines was under Spanish colonial rule for nearly 300 years. During this period, Catholic missionary work spread throughout the region, and Manila gradually grew into an important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And on the morning of April 19, 1839, a group of 8, including Kim Dae-geon, fellow seminarians, and priests, arrived at the port of Manila. Through a letter sent by Father Libois, who arrived in Manila alongside Kim Dae-geon, to the superior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minary, we were able to catch a glimpse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arrival in Manila.
4: Dear Fathers, because of the trouble that broke out in Canton and Macau following the opium trade, Father Legrégeois must have already informed you of the fear he experienced. And of the reasons why I came to Manila with Fathers Calery and De Flesh from the Procuration, along with three Cochin China seminarians and two Chosun seminarians. The Dominican Order took us in and showed us great kindness. We visited the Governor General and the Vicar General, both of whom welcomed us very warmly. The Vicar General even showed us generosity by immediately offering each of us 50 mass stipends.
1: What then was Manila like at the time Kim Dae-gon and his group arrived there?
3: The city of Manila is very important and was very important at that time in 1839. As you would know, the Manila Acapulco trade thrived in this area for two centuries. So it was a center of European and Asian trade plying along this line. So we take pride in a lot of exchanges that took place between the Philippines, some countries in Asia, and some countries in Europe and Latin America.
2: 그러니까 필리핀이 요충지죠. 그래서 필리핀은 당시에 서세 동점 시절에도 당시 이제 여러 나라가 뭐 네덜란드도 오고 했는데 스페인이 이제 강하게 지배를 하게 돼서 당시에 갈리온 무역이라고 해서 세계가 마드리드에서 마닐라 그리고 멕시코 시티 이렇게 세계 최선진 도시의 무역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가장 마닐라가 동아시아의 진주라고 중개 무역에 부가 많으니까.
1: Kim Dae-gon and his group stayed for 2 weeks at the Santo Domingo Church and Convent. Afterward, they left Manila and moved to a quieter place to continue their theological studies. The place they moved to was Lolomboy.
3: Lolomboy in Bukawe, Bulacan is about 30 kilometers away from Manila. So in today's time, it will take you more than an hour to go there. Lolomboy or Bukawe, Bulacan is now host to a lot of cultural dimensions. It's also a center of trade in the province of Bulacan. It's famous for producing fireworks. And it's also famous for a lot of our snacks.
1: In fact, Kim Dae-gon had suffered from health problems since his years in Macau. According to records left by Father Li Bois, who was responsible for his education, he was constantly afflicted by abdominal pain, headaches, and back pain at the time. After moving to Lolomboy, his health gradually began to recover.
2: 초창기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근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나니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롬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Chosu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Lolomboy.
4: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Lo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0: Father DeFlesh teaches the Chosu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Lonomboy, the Chosu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2: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Lonomboy, Kim Dae-g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on during his time in Lonom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2: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 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에바퀴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렀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l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l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작품 만들 때 저는 좀 관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연극이라는 거가 어떤 사회를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원초적인 원동력이거든요. 저는 연극이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 영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쉽고 근데 관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뭐 또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좀 들어오는 거를 아마 앞으로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대 미술가이자 연출가인 송용일입니다.

0: 저는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서양화. 근데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연극을 접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같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현대극단에 입단을 해서 배우기를 좀 걷다가 무대 미술이라는 영역을 처음 발견하고 무대 미술을 하면서 한 달이면 한 세 작품, 네 작품 정도를 대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축적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출의 눈이 자연적으로 좀 떠졌다고 할까요? 무대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두루두루 이렇게 좀 섭렵하는 계기가 됐고 주로 그 연출가들이 배우의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뭐 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 쪽에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 연출가는 극장 공간 전반을 좀 볼 수 있고 조명의 빛깔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더 특이하게 효과를 좀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심청전에 심청이가 하이라이트가 눈 떴다잖아요. 눈 떴다 했을 때 배우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대사로밖에는 안 되는데 그게 장치 쪽에서 예를 들어 뒷벽에 크릭이 갈라지면서 빛이 확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효과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크죠. 현대 연극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윌슨 같은 경우도 무대 미술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무대 미술하는 거가 더 큰 장점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도 제가 연출을 하고 있을 때 좀 많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의 침묵이라는 작품인데요. 성폭행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첫 작품이었어요.
1: 당신네들이 법을 가지고 노는 사이에 내 생명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내게 시간이 없어요.
2: 잠깐만요, 경위.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봅시다.
0: 딸의 침묵 같은 경우에 재판장 얘기인데 저는 3면을 다 거울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약간 이게 반투명 거울로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는 거울 썼는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그네 하나가 움직이는 장치 효과를 넣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무죄다라는 어떤 판결이 땅땅땅 나오는데 그 판결을 없애고
2: 대령하겠습니다.
0: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쭉 주니까 관객들이 소극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그 공연이 꽤나 오래 갔죠. 한 1년 반을 갔으니까요. 사스마는 딸의 침묵 이후에 아마 두 번째 작품일 거예요. 목종이라는 왕이 재위기간이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운의 왕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냥 좀 사라져 있는 기억 속에도 없는 왕인데 이 왕을 좀 조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시도 이게 공간 활용, 그 이미지적인 구성, 그다음에 그 대사로 다 표현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표현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사실주의 연극이 좀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표현주의 형태로 했던 거가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배우 우배는 말 그대로 배우를 거꾸로 놓은 우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하신 이강배 선생님의 작품인데 주인공 이름이 우배라는 인물인데 그 우배가 연극을 연습하다가 전에 했던 공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전했던 거 너무 심취한 나머지 평생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작품이 없겠나 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3: 이것만 아 이거 그 당시 힘으로 한 송준호를 찾습니다.
0: 저는 제갈조라는 어떤 사기꾼을 하나 만나요. 제갈조가 제안을 하죠.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평생.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재벌로 되어 있는 어떤 가문에 송준호라는 아들이 실종 사건이 벌어져요. 너 이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충실히 소화한 다음에 그 집에 내가 당신 아들이요라고 들어가요.
4: 여기 이분은 누구신가? 저의 조부님 송만길 남작이십니다. 그럼
0: 너무 내 아들과 근사하게 이거 잘 해와요. 그래서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마. 내 아들로 인정하마. 라고 인정을 해줘요. 주인공이 거기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준호 아닌 건 아는데 난 너를 준호로 인정했다. 알면서 갈등을 하면서 빠져나와. 빠져나오면서 다시 극단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연극인들한테 어떤 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정말로 야 이거는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구나 해서 아직도 그 작품을 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이 연극제 나와서 또 상도 받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5: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0: 김구는 아마 100주년 기념으로 김구에 대한 생애를 전체 한번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 동인천 주변이 그 치아포 사건에 있던 곳이거든요. 치아포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를 가는 시점. 그다음에 상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것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뮤지컬 작품입니다. 역사적 좀 사실로 좀 기반을 하려고 애 많이 썼죠. 제가 이제 연극에 입문한 것은 1989년, 90년도 되니까 그 연극에 입문하게 된 것부터는 한 4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 10년호랑은 연매진 거는 한 30년 정도. 매년 창작 작품 한 편씩은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마 창작 작품으로는 아마 한 30여 편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단 10년호가 매년 어찌됐든 한 두 작품 정도는 끊임없이 공연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10년호가 이런 극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30년을 버텨온다라는 거가 이게 그런 어떤 그 힘이 없으면 일단 모토가 살아가면 살겠습니다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버티는 힘 같아요.

나한테 그런 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게 뭘 좋아하냐고 누군가 물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친절한 사람이요. 저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툭하면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는 버릇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엔 내내 가라앉아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내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기필코 좋아해버린다. 내시경실 베드에 누울 때 긴장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좋아했다. 버스가 급정거해서 어어하며 몸이 떠밀려갈 때 재빨리 내 팔을 잡아당겨주던 남자를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좋아했다. 빗물과 눈물과 오줌범벅이 되어 로프에서 풀려났을 때 내게 다가와 담요를 둘러주던 구조대원을 나는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 이상하고 뜨거운 여름에 대피소 한쪽에서 같이 훌라후프를 돌렸던 여자도 나는 좋아하게 된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최은미입니다. 2008년에 데뷔를 해서 17년째 소설을 쓰고 있고요. 장편 소설 2편, 그리고 중편 소설 1편, 그리고 3권의 단편 소설집을 냈습니다. 제가 2020년 가을에 그 코로나를 겪고 있는 여성 인물들을 다룬 단편 소설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단편 소설을 확장해서 장편으로 좀쓴게 마주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한테 왔던 가장 큰 감정이 외로움하고 두려움이었어요. 이 시기에 더 분리되어 버린 타인들도 있었고 또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타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하고 두려움 속에서 나 자신과 또 그런 타인들한테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갖고 쓰게 된 작품입니다. 사과가 갖고 있는 좀 고전적인 상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 사과가 어떤 특정한 의미로 수렴되기를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과가 굉장히 좀 친숙하고 흔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움의 정서랑 좀더 닿아 있고 그래서 사과 다른 과일보다 사과에 더 애정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설에서는 그 후유증이라는 게꼭 나쁘지만은 않아서 후유증에 되게 오래 잠겨 있고 싶고 가능한 좀안 빠져나오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의 미열 같은 그런 기간마저도 다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좀큰 허탈감이 오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허탈감을 좀 몰아낼 수 있는 건 다른 새로운 소설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책을 내거나 독특해서 독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다 기쁜 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며 가장 설레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송고 직후에 편집자한테 PDF 회신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올 때보다 탈고 직후에 송고하고 그 단편 소설이 발표될 그 잡지 지면에 앉힌 교정 파일이 올 때, 그렇게 첫 회신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사실 15년 후에도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기꺼이 쓰면서 그렇게 편집자나 독자들한테 회신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9번째 파도 일본어판이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첫 번역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고 그 일본의 오야마다 히로코 작가와 줌으로 대담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줌으로 일본 독자분들도 만났었고요. 9번째 파도가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강원도 동해안 소도시에 이제 불어닥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일본 독자분들이 이 소설 구상 동기나 어떤 취재 과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대담 당시에는 사실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너무도 가까이에서 일어난 너무도 큰 재난에 대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되게 그 후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여운에 남는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유년과 10대를 한국의 접경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등단 초기부터 이 접경지 얘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소설의 배경으로만 잠깐씩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편이나 장편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책임은 두 줄로 된 한 학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고 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썰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저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끼얹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는 이제 물 붓고 그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주어오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 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이거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무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 무스로 하지요. 가을 무스는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되고, 보름에 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하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이제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 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 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빠다 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캐 놓고, 또 요거 한 캐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캐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익도 아니야. 아끼발이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이뤄야지 돌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이뤄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이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그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보통 갈증이는 게 자라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요.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누르면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겨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니.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을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 양부터 두껍게

0: 무시를 써.
1: 이게 상주시로
2: 무가 무수요.
1: 정월 때 그런 맨 많이 했어요.
3: 작은 보름 날이라고 했지 그거.
0: 그날 떡들에
3: 먹어요. 그날 떡들을 많이 했죠.
1: 아저씨들
0: 남자들 밥 먹어요.
1: 아침 먹고서
0: 저녁을.
1: 이게 지금 산에 가서 말 이제 9쯤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는.
0: 아무리
1: 지고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0: 여자들
1: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3: 밥은 일찍 해 먹고.
4: 네.
3: 밥은 네 시경에나 세 시경에.
0: 세 시경에.
3: 빨리 가서 많이 했어요.
1: 가난할
3: 때. 쌀액이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 떡도 쌀액도 많이 해 먹었지.
5: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떡 해가지고 또 무슨 떡?
0: 제주도
1: 갈 때?
5: 옛날에
0: 제주도 갈 때 무슨 떡?
5: 20년 넘어요. 최은이라는 이 살았을 때
0: 20년 넘어요. 저 제주도 갔자 그랬어.
1: 20년만 돼요.
5: 무슨 떡 해가지고 갔어?
0: 무슨 떡 해가지고
1: 갔어? 무슨 떡 해가지고 갔어? 20년
3: 전이니까
1: 우리가 40년은 됐어요. 40년.
5: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3: 40년은 됐을 겨우.
5: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1: 돼지 잡아가지고.
5: 우리는 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6: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걔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세를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렇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마한 시루에다가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이 저 본발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

0: 넣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넣으면 괜찮아요. 팥 따로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강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서 했지. 국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 떼기로 한 거. 그럼 고기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데에는 맛있어요 더.
1: 넣어서 죽어오기로 했는데
0: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우유를 더했어요. 막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잡숴.
2: 잘 드셨어요? 아니요, 맛 없어도 맛 없다 해도 돼요.
3: 맛있어요.
2: 무는 다 익었어요?
0: 네. 접시 끊여?
2: 반이 맞아?
3: 안 맞아.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음색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창작 국악 그룹 이음이라는 팀이고요. 가야금 두 대랑 거문고 한 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곡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연주자분들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장 멀리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야금을 연주해주고 있고, 또 오늘 직접 혼자 쓴 곡들도 몇개 연주가 되는 전우림 연주자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일한 또 거문고 연주자이자 저희한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신소영 연주자님입니다. 네, 이음에서 가장 이것저것 하는 황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너울이라는 곡인데요. 너울은 저희가 메나리조 선율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좀 장단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고요. 다음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박자라는 곡이에요. 오박자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직접 작곡을 해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곡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연주자님이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 오박자는 숫자 5와 관련된 곡입니다. 먼저 오박자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템포 역시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의 소요 시간 역시 5분 55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숫자 5의 매력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곡을 더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한지 지금 거의 3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공연을 했지만 이렇게 아예 공연장을 빌려서 이음에 이름을 걸고 한 공연은 처음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곡들도 더 있지만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한 곡을 더 들려드렸죠? 한 곡을 설명을 저희 거문고 연주자 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방금 들으신 곡은 꿈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꿈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무수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곡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화라는 곡인데요. 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화는 불화에 나방 알을 써서 불에 달려드는 나방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나방을 보고 저희는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비기닝이라는 곡인데요. 비기닝을 만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끼리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근데 음악의 시작은 뭐지?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지 박자지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막 이렇게 나누다가 이 곡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금 앞서 들으신 곡보다는 좀더 리드미컬하고 경쾌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듬을 저희는 조금 중점을 두고 만든 곡이기 때문에 리듬하면 또 아프리카 리듬이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그런 아프리카? 뭔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이 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기닝 들려드릴게요.

0: 무대에 여러분들 아까 티켓 발권하실 때 쪽지 쓰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다음 곡을 위해서 사실 이 쪽지들을 받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1: 이거를 골라보자면
0: 네.
1: 자,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전우림
0: 임용고시
1: 화이팅!
0: 준비하고 계시구나. 와,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임용고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읽어볼게요. 이음의 단독 첫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흥해라 이음.
0: 저희를 위한 또.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회사 차리기. 부자 되일래요.
0: 와.
1: 꼭 회사 차리시길 바랍니다.
0: 네.
1: 그다음에 혹시 뭐 하나 골라보세요.
0: 저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색깔로
1: 색깔.
0: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세 대각선 아래 핑크색 쪽지요.
1: 이거요?
0: 아니, 이세 대각선 아래에 있는, 한 7시 방향?
1: 7시?
0: 7시
1: 이거?
0: 방향? 네,
1: 네.
0: 맞아요.
1: 오, 심청가 완창 무대 만석되게 해주세요.
0: 오, 완창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1: 여기 계시는가
0: 와, 꼭
1: 봐요.
0: 성공하시길
1: 꼭
0: 바랄게요.
1: 좋은 공연
0: 공연
1: 보여주세요.
0: 준비가 힘든 건 우리도 아니까.
1: 그럼 우리미도 하나 골라볼까요?
2: 네, 저는 오늘 파란색 옷 입었으니까 저기 파란색 중에서 제일 키큰 애로 해주세요.
1: 아, 저 멀리 있는 거.
0: 원래 저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혼자 하기로 했는데.
1: 이분 투자 좀 하셨나 봐요. 삼성전자 떡상 가자.
0: 많은 분들의 바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몇 분을 지금 뽑았죠?
1: 지금 5분 뽑았어요.
0: 저희가 사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1: 우리미 파란색 좋아하니까. 근데 마침 우리미 이름이 적혀져 있네요. 우리미가 건강하게 연주 활동을 잘 하기를. 부모님이
0: 와,
1: 적어주셨나 봐요.
0: 우는 거 아니야?
1: 아, 초록색을 안 뽑았네요. 초록색을 뽑아볼까요? 이거는 가족 건강과 소원 성취 발언, 기인상봉이라는 말을, 좋은 말을
0: 네.
1: 적어주셨네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들려드릴 곡이 다온이라는 곡인데요. 다온은 이제 좋은 일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불러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쪽지들까지도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의 색깔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느낌의 곡이고, 뭔가 이 곡을 들으면 조금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악기뿐이 아니라 이제 연주자분이 나오셨는데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 박소연 연주자님. 네. 네, 피아노 연주까지 곁들여서 조금 더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온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저희 여행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셨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이음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줄을 저희는 연결할 때 잇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음이라는 팀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해서 관객분들과 저희 연주자, 그리고 가야금과 거문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결을 다 시켜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된것 같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곡을 만들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죠? 네, 다운 어떠셨어요? 아,
1: 왔어요.
0: 그래요? 이런 곡들을 조금 더 써볼까요, 우리? 저희는 저희 곡을 한번 연주하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곡을 여러 개를 생각 안 하고, 한 곡에 너무 이제 모든 테크닉을 다 집어넣는 느낌이라, 한곡한곡 연주할 때마다 이제 팔이 점점 힘이 풀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다운 듣고 많이 힐링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폭풍인데요. 폭풍 역시 오박자를 작곡한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네.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연주도 잘하고 곡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폭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 폭풍은 빠른 박자 위주의 곡으로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약하고 작은 바람이어도 합쳐지면 강한 폭풍이 되듯이 무력해서 크고 강한 이음이 되도록 위해 작곡.
0: 그래도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이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원래 저희 공연 다니면 절대 한마디도 안 하는 연주자인데, 이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두 곡이나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한번 더. 네,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저희의 첫 공연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백 번째까지, 우리 할 거죠? 백 번째까지도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폭풍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배치를 하는 게 1번 규칙이 될 거고요.
1: 네.
0: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얘들을 할 때 이제 전자의 수가 중요해지게 될 텐데요. 전자들이 그냥 다 랜덤하게 원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층을 이루어서 있다라는 것이 현재 화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층을 이루는 애들 중에 가장 바깥층에 있는 전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는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세가지고 걔들을 가지고 이 세로줄에다가 애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수는 뭐 기본적으로는 전자 수가 많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를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요 족별로 정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Now let's bring in a chemistry major student.
3: 저희 과의 포즈인데 벤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져온 질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주기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네, 주기성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들의 어떤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이제 표가 이 주기율표. 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질문하신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흔히 화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전자들이 층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마치 양파 같은 구조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이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같아지는 원자들마다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기를 우리가 1족이라고 하는데요. 1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다 하나씩 있는 그런 원소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와보면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17쪽의 경우에는 7개의 전자가 가장 바깥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그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3: 감사합니다. 그 주기성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0: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모든 과학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기율표에 담겨져 있는 이 주기 법칙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화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지식의 총 집대성이고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건 아예 틀렸어. 너희들이 아예 모르는 소리를 했어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너머에 무언가 우리가 몰랐던 더 깊은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미래 과학자들이 밝혀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2: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about the periodic table, but this time in another country.
4: 올 때 그 아무래도 실수 같은 거 너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아예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즐기도록 하고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나 뭐 그런 식 뭐 기록도 한번 남겨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도 가끔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아 오늘 그거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 딱 지우는 날이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2: What questions will our guests have? Some of the guests major in the natural sciences.
5: Hello.
6: Hello.
5: I'm Patrick. I'm a biology student. Why has the periodic table become such a powerful tool of chemistry, such an iconic tool?
6: Simply,
4: It's a great

0: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의 움직이는 사람 김우간입니다.
1: 그치, 특이해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죠.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이라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개성이 넘치냐면 힘을 줘야 될 때 안 줘요. 그리고 힘을 빼야 될 때 안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엇박자로 가요. 자기만의 질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김우간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봐도 아 저건 김우간 스타일이구나. 저 움직임은 정말 루즈하게 가는데 그 안에서 계속 쌓여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또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전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0: 작년, 아 이제 작년이네요.
2: 네.
0: 네. 맞아요. 요즘 막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는 얘기인데 제 작년에 내가 뭘 했었는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했었네? 이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막 떠오르는 느낌으로. 근데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요즘 계속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내 거를 하자, 내게 하고 싶다여서 아무래도 낙원을 찾아서 지방 투어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고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일이고 또 즐겁게 재미있게 작업한 작품이었어서 그게 기억에 남고 그걸 기억에 남기고 싶어요. 그냥. 아, 맞아요. 그만두고.

0: 죽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었죠. 교수님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내려가서 복무를 마치고 2021년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을 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딱 2년 보고 가자. 왜냐면 집이 계약이 2년이었는데 이 2년만 내가 고생을 해보고 전과 같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땐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자 하고 그 인연이 다 돼갈 즈음이었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막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또 벌이가 없어지고 계속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그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일단은 내려가자, 내려가서 생각을 하자 하고 교수님께 그때 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녹화 들어가기 한 두 달 전이었었을 거예요. 뭐 네, 좋은 일이겠죠? 2025년을 빛낸 무용수상이라고 하는데 빛을 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 빛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정말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어서 1년 전, 뭐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 한 해 동안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아직도 저는 적응하고 있어요, 변화에. 어떤 팀이냐? 프로젝트 팀 랑만은 이 단어들은 언제나 낭만을 꿈꾼다 라는 심보를 가지고 저 혼자 시작한 팀이어서 혼자인데 팀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팀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내 걸 좀 해보자 생각을 했을 때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들, 선생님들처럼 내 거를 할 수 있는 국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그들은 단체 이름이 있었어요, 뭔가. 일단 저게 있어야 뭘 할 수가 있나? 그래? 일단 그러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내게 됐으면 좋겠어서 나와 비슷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조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동료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단순히 그냥 누가 안무자고 누가 예술감독이고 무용수로 이렇게 있고 그러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동료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았죠, 뭐. 일단 그게 선정이 된 걸로도 기분이 좋을 일이고 사실 그 작품이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걸로 꼭 안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알티밋 무용단이 발족하고 창단 공연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때 저기 103호에서 거수 투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 인생관이 담겨있는 작품인데 이거 지금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안무를 할 수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그걸 막 그냥 내던졌던 거거든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고 그 작품을 다시 토파 보면서 아 이건 나중에 꼭 내가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 서류 넣을 때 되게 좀 설레었었거든요. 이거 되면은 좋겠다 넣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초연작이 25분이고 재연으로 그해 연말에 15분 버전으로 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규모 해야 되겠다 하고 55분 정도 나와요, 정확히 런타임이. 이제 시간도 길어졌고 사람들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때 나와 지금 많이 달라졌고 약간 애니메이션 모티브가 그때 더 많았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메시지를 담아보자. 낙원을 찾아서가 꼭 울프스레인 무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이거인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찾는 게 낙원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어낼 수 있는 작품을 잘 만들어보자 그러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 건 없죠. 평생 영원히 찾다 죽는 거죠, 뭐. 무용수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찾는 낙원이 뭐냐라는 질문은 안 했어요.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어때? 삶이 과거에 이랬고 지금 이랬고 미래에 이럴 것 같다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누구는 여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자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돈이라고도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돈을 찾아서, 여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뭐든 찾아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찾아가는 과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낙원이라고 포괄을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찾는 낙원은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모든 걸 그냥 낙원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걸 찾는 그 행위들 끝에 다다랐을 때 그걸 찾아왔던 모든 과정이 낙원이기를 바란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돌아보면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낙원이었기를. 그런 작품이에요.
1: 우리 무관이 학생은 편차가 컸어요.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고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한 친구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색깔도 충분히 내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많이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글쎄요. 어떤 학생이었을까? 저는 이상한 애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굉장히 시니컬한 애였어가지고, 여기 길 건너에 고시텔이 있는데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1, 2학년. 제 어깨보다 한 2cm 더 있어요, 침대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책상, 바로 이렇게 딱 그 침대에 앉아서 책상 앉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이. 그런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저 형 무서워요. 저 오빠 무서워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무섭대. 그때 기운이 많이 안 좋긴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 콩쿨, 첫 콩쿨 때 예선 통과한 게 그 메시로와소라는 작품. 그게 제가 이제 일반부 첫 콩쿨 그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는 그냥 사라지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뭘 할 수 있지 근데 하고 제일 딱 보이는 게 콩쿨이었어요. 선배들이 매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동기들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콩쿨을 내가 한번 나가볼까?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겠다 했으니까 뭐라도 하자 하고, 그때 저만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처음이었어서. 여기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잘했다. 그때 덕기 교수님이 보낸 카톡이 있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아니었어가지고 덕기쌤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캡처한 거에 최선이었고 최상이었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게 계속 뭔가 해도 되겠다, 더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메시지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제 입시 마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쭉 거의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학교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래서 더 귀하고 덕을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사실 우리 뭐 예술계가 다 어렵고 특히 무용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스테파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힘든 마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이 무용계에서 더 춤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죠. 잘하고 좋은 아티스트가 무용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스테파를 도전할 때도 그 마음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높았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마음을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무용은 뭐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내는 것이 자기 앞에 떨어진 과제라면, 그것을 하다가 이 친구가 나는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 초심을 생각해서 그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차별했으면 좋겠다.
0: 맞아요. 20년, 이제 2026년 되면 딱 20년. 14살 때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아요. 올해 낙원을 찾아서 아루코 대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신작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하반기에라도 신작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진짜 일이 없어서 놀고 사람이 없어서 외롭더라도 내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 즉 낭만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키우자, 내 팀을 키우자, 내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자. 프로젝트 팀 낭만 김우간.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재성 씨.
1: 아, 네, 교수님.
0: 뭐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어요?
1: 와, 서울 시내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0: 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 예전에 이제 그림 작품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래요. 그림이래요. 그런 사실적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1: 어? 뭐죠?
0: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거기에 네노라는 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가 있거든요.
1: 제옥이랑?
0: 제옥이랑 파라. 네. 제옥시스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파라시우스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림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죠. 지나가는 새들이 포도 그림을 보자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죠. 어,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1: 게임 끝났지. 제옥시스가 이겼네요.
0: 네. 그래서 제옥시스가 당당하게 파라시우스한테 너 그림 보여달라. 그랬더니 파라시우스가 저기 있다.

0: 되게 아기자기하다.
1: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0: 여기 꽃 피면 더 예쁘겠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살짝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카페이기도 한데 네. 갤러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 아트앤드 시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0: 짠!
1: 이게 뭐죠?
0: 여기 김건우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작가들을 위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주신대요.
1: 야,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0: 그러면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감상하고 네뭐 일석이조네요.
1: 일석이조는 아니 일석 한 3조 되겠는데 여기 밖에 홍제천을 걷다가 자연경관을 네. 보다가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작품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데?

0: 지금 전시하고 있는 김건우 작가는요, 동화 속에 사람들이나 동물들 그런 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동화 속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 무섭고 눈 마주치기도 두렵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그런 작가들이 꽤 있어요. 많은 작가들이 실제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림 속에 자기의 도플갱어를 그려놓든가, 외로우니까 그림 속에 친구들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또 페르소나를 또 투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로사로이도 뭐 그림 속에 도플갱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피카소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보테로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이 그림 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놔요.
1: 페르소나를 안에 뭐 넣어놓거나 친구를 만들어놓거나.
2: 근데 저거는 제가 많이 본 그림인데? 저거 뭐지?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로 봤거든요. 그 플란다스에게 거기 여주인공
0: 그런 것 같네요.
2: 아루아?
0: 예.
2: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는데?
0: 화트라시도 있겠죠.
1: 개가 어디지?
2: 아, 여기 있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아, 그쵸. 그림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작품은.
0: 그렇죠. 작가님이 파트라슈를 그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2: 아, 그럼 이게 또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우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글쎄, 요게 페르소나가 될까요? 저가 볼 때는 저 네로 같은데. 이제 네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루벤스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2: 죽어요?
0: 네, 슬프게 죽어요. 그래서
2: 그래요?
0: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펑펑.
2: 저는 그것까지 못 봐가지고.
0: 작가님이 화가다 보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은 것, 그거를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이에요.
2: 추측인 거예요, 저.
0: 네, 그렇죠.
2: 작품을 이렇게 쓱 보니까 약간 저는 이게 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0: 정말 아이처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자기가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 아, 그래요?
0: 네. 정말

정말 피카소도 모든 사조와 그림들 다 답습을 하고도 결국은 피카소조차도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여긴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시는 거 보면 봐도 그냥 상인분들이시고 주민분들이시지 여기 예술 작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반전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달라진 세상을 구경하실 거예요.
0: 아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그냥 건물 아닌가요?
1: 여기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2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3층서부터 5층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내려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0: 아니 근데 지하에 내려가면 그냥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가보시죠.
0: 아 예, 한번 네. 너무 궁금한데 진짜 뭐가 있지? 와 이게 뭐야 이게?

0: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원래는 이곳이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2019년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곳이 병자호란 때 환양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작품들도 만들고,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화합하는 공간이래요.
0: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홍제의 마니차라고, 네. 티벳의 마니차를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1: 티벳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원통에 새겨가지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0: 네. 요 글 보니까 이제 막, 네. 막 시민들의 글도 막 적혀 있어요. 왔다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일만 있길. 과연 어떤 뜻이 담겼는지 오늘 또 작가님이 여기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죠.
1: 그러죠.
0: 네, 저희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거 어디 홍제위원회 총 디렉팅을 하셨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장석준 작가님이십니다.
1: 네.
0: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작업을 창작하는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홍제위원 같은 공공예술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0: 여기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죠?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1: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유진 맨션이라는 그 건물이 지어줌으로써 단절됐던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단절됐던 것은 홍제도 홍은동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분리하는 단절도 있었지만 이 홍제천을 네, 가로막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공간이 무언가를 연결해내는 하나를 이어내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냄이 사람들이 단절됐던 어떤 정서적인 면까지 이어가는 어떤 마음의 통로 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산책이라는 경험 안에서 이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진상가 지하를 이루고 있는 이 필로티의 지하 공간을 그 산책로라는 통로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그 산책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는 시작으로 저희 그 홍제위원 그 기획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살짝 걸어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1: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 사는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작품, 그런 예술을 만날 수도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감사함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게 가깝지 않고 갤러리가 그렇게 가깝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공간에서 느꼈으면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만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잘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밖에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고 과거의 건물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안은 굉장히 미래적이란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명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어둠과 빛,
1: 네,
2: 그리고 일과 월은 양과 음,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네,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되게 이질적인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이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현재라는 그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작업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0: 저는 아까 뒤에 저 터널 같이 보이는 네, 저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1: 어떤 점?
0: 저는 약간 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네.
0: 약간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1: 네,
0: 저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위에를 이렇게 디귿으로 만들어놨어요.
1: 네.
0: 밑에가 디귿이 되면서 하나의 네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0: 우리가 위에를 만들고
1: 네,
0: 밑에 자연이
1: 네,
0: 만들어져서
1: 네,
0: 결국엔 하나로 됐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1: 좋은 해석인데요. 명이라는 작업 안에서도 홍제천에 비춰지잖아요.
0: 네.
1: 이 천은 사실 언제부터 흘렀을지 모를 고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에 있는 것을 다시 비춰주는
0: 네,
1: 네, 스크린의 역할을 스크린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어떤 고대의 시간을 담아서.
0: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 이렇게 좀 더 도시 생태계에서 확장돼서요. 도시와 그리고 이 자연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 도시의 녹지 공간. 네, 녹지 공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과 그런 환경 의식 그리고 예술의 어떤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네, 좀 해석해 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작가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일상적인 공간을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0: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알렉사 씨,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1: 저는 다 올라왔어요. 승진 씨 어디예요?
0: 네?
2: 알렉사, 많이 기다렸죠?
1: 아니에요. 제가 문자를 잘못 보고 오해했어요.
2: 괜찮아요. 외국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걸 올라가다라고 말해요.
1: 아, 그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건 내륙하다라고 말해요?
2: 맞아요.
1: 아, 사실 저는 승준 씨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려다가 안 갔어요.
2: 아, 미안해요. 기차 안에서 잠들어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1: 아, 괜찮아요. 오늘 올라가다, 내륙하다를 배워서 좋아요. 그런데 오늘... 아, 전주로 내륙하는 사람이 많아요.
2: 와, 잘 이해했네요. 대단해요. 이제 나갈까요?
3: Alexa uses the new Korean expressions she learns as fast as she learns them. When moving from low to high or bottom to top, we say 올라가다. On the other hand, when moving from high to low or top to bottom, we say 내려가다. But if you look it up in the dictionary, you'll find another meaning. Aside from the capital Seoul, everywhere else is called 지방, something like the provinces in English. A dictionary search of 올라가다 will show it also means going up from the provinces to Seoul. In the same way, 내려가다 means going down, as in going from Seoul down to the provinces. That's why from Seoul Station, the departing trains read 하행선, which means 내려가다 or going down, while the trains arriving to Seoul Station are called the 상행선 or going up lines. That's why people leaving Seoul say 서울에서 내려가요. Or they mention where they are going, Busan, for example, and say 부산으로 내려가요. On the other hand, when people go from Busan to Seoul, they say 부산에서 올라가요 or 서울로 올라가요. But if you were talking about someone from Busan coming up to Seoul, you would say 부산에서 올라와요. And of course, when someone says they're coming down from Seoul, they say 서울에서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와요, 내려와요. It might be a bit confusing right now, but if you keep practicing, you'll get used to it in no time. Another thing, if you are planning on doing one thing, but then stop to do something else, you use 이러다가. Like Alexa, if you were about to go home but didn't end up going, you can say 집에 가려다가 안 갔어요. How about looking at another example? If you mean to call someone but you didn't, you would say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Seoul Station is Korea's largest station. It acts as a central hub connecting all city subway lines and nationwide trains, serving more than 300,000 people per day. Let's hear the correct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4: 서울에서 내려가요. 부산으로 내려가요.
2: 부산에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요.
4: 부산에서 올라와요. 서울에서 내려와요.
2: 집에 가려다가 안 갔어요.
4: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0: 아, 덥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날이 더워졌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2: 그동안 여행은 어땠어요?
1: 아, 다 좋았어요.
2: 다행이네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1: 아, 여기요. 되게 독특한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2: 서울로 7017이에요. 안 쓰는 차도를 고쳐서 만든 거예요. 이 차도는 만들어진 지 50년도 넘었어요.
1: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따 밥 먹기로 약속한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2: 그럼 금방 오겠네요.
1: 여기 명량에서 가까워요?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요.
2: 그렇게 멀지 않아요.
1: 아, 그럼 같이 가야겠어요.
2: 알렉사!
1: 어?
2: 효진아!
1: 두 사람 아는 사이요?
2: 우리 친구예요.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우리 같이 가자.
1: 어? 좋네요?
3: 서울로 7017 is amazing. Originally an overpass built in 1970 and nearly demolished for safety reasons. It was transformed into a pedestrian walkway in 2017. 서울로 7017 also conveniently connects to 남대문 Market, 명동, and 남산. 서울로 7017 offers amenities and rest areas, making it a pleasant place for a stroll. Taking in the flowers, the trees, and the heat of the day, Alexa feels the time fly by. To indicate the passage of time with regard to something you're doing, use 은지, 이, or 가 되다. If you want to say it's been a week since you arrived in Korea, like Alexa, say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Also, Sung Jun mentioned it's been over 50 years since the overpass was built by saying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Now, let's learn how to say when something happens and continues to happen into the present. Alexa's friend arrived at Seoul Station, right? To say that he arrived at Seoul Station and is still there right now, you say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If someone is hospitalized and remains in that condition, you say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If you sit down and stay seated, say 의자에 앉아 있어요. Another thing, when you want to express that someone else wants to do something, you add 고 싶어 하다. If your friend wants to visit 명동, you can say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What a coincidence that Sung Jun and Hyojin both knew Alexa, but were already friends.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we learned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2: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1: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4: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0: 너까지 이룰 수 없었어. 그래서 쇼핑몰을 만든 거야.
1: 블레이드 쇼핑몰 시즌 2, 시즌 1보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치명해 볼게. 그래서 돌아온 거야.

0: Today's Key Story brings you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A Shop for Killers Season 2. It's based on Kang Ji-young's novel, The Murderer's Shopping Mall. In Season 1, young Jung Ji-an was a running target attacked by killers. But in Season 2, Jung Ji-an goes on a counterattack, diving headfirst into the world of assassins. Director Lee Kwon directed the series, coordinating the action and narrative.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Lee Dong-wook and Kim Hye-jun, Cho An-sun, Kim Hye-na, and Kim Min from Season 1, while Chung Yuna, Hyun Lee, and Okada Masaki are the new faces.
1: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2: 이게 내 세계야, 정수야. 죽기 싫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돼야 해. 그리고 난 베일을 죽인다.
1: 난 이제 더 이상 나 하나 지키자고 누군가 희생되는 거 원치 않아.
2: 그럼 넌 뭘 할 수 있지?
0: Let's watch A Shop for Killers Season 2 together.
3: 정지안 씨?
0: Ji-an's only family.
3: 정진만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0: Her uncle, 정진만, dies unexpectedly. Come to find out, however, Jin-man faked his own death. He did it to put an end to ties with Babylon, the mercenary organization he was once part of. One night, he starts a fierce counterattack.
2: 예상대로 바벨론이 움직였어. 앞으로 62시간.
0: An operation to infiltrate Babylon, a veritable fortress.
2: 여기가 목표야.
4: 서버?
2: 바빌론의 대외비만 모아놓은 서버. 바빌론은 군사 독재 때부터 존재했던 회사야. 바뀌는 정권마다 붙어서 뒤가구린 첩보 작전과 납치, 암살을 대신해줬지. 정부 살인 데이터까지 지난 수십 년간의 기밀이 이 안에 다 있어.
0: He seeks his arch rival, Bale's secrets.
2: 작전 중 베일이 살해한 민간인들 그 진실을 덮어버린 문서도 있겠지.
0: He needs Babylon's vulnerabilities in hand to force a truce, and above all,
2: 이걸로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0: To protect his niece, Ji-an. His plan unfolds with hacker Chul-sung going in first. Next, it's Jin-man's turn. He goes in, disguised as arch-rival Bale.
5: 오늘 널 죽인다.
0: He heads for the heart of Babylon. They succeed in getting to Bale. But Bale is no easy match. A neck-and-neck showdown with an all-out effort.
2: 죽었다 했을 때 난 솔직히 아쉬웠는데.
0: The fierce battle on the narrow footbridge rages on. Jin-man wants to put an end to this ill-fated relationship.
2: 또 보자.
0: But Bale vanishes into the darkness once again. He didn't get Bale. But Jin-man does manage to hijack the server. All that is left is the getaway. Oh no! Is this going to end with a fall? Impressive! Jin-man flies off with the server. And so, with his body battered and bruised, he reunites with his niece, Ji-an. But his joy is short-lived.
1: 평범한 사연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0: Upon learning of her uncle's true identity, a former mercenary who sells weapons to assassins, Ji-an.
1: 난 떠날 거야.
2: 넌 나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해.
1: 나는 삼촌 세계에 발 들여놓고 싶지 않아.
0: Chooses a life away from Jin-man. A new name, a new life. But.
1: 천천히들 마치고 오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0: She still remains gripped by the terror of her past when it was all kill or be killed.
6: 어린 씨.
0: Yet there is a young man who hangs about Arin. That is Ji-an. He climbs over a wall because he's concerned about her and finds her survival instinct in action.
1: 뭐?
4: 점례하면 갖다 주라고 해서 가온 겁니다.
0: Meanwhile, Jinman continues to fight on.
5: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2: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정재환을 비롯해 나 정진만과 관련된 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
5: 심플하네요. 협상이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0: Despite it all, Babylon's response is not a peace treaty, but all-out war.
1: We haven't met before, have we?
0: Raising the stakes, a high-ranking manager steps in.
1: I'm Kusanagi Jin.
0: Killers from across the globe arrive to take on Jinman.
2: 정진만과 이따위 난이오 야라가시대 우리다지가 요발했단다.
0: Actually, Killer Q and Killer J know Jinman well.
2: 이 인간아 뭔가나.
7: 이 인간 때 나니?
2: 네장 아노토기 존진만 바빌론이 스위센시다로 스카우트 시로때.
7: 아노토기 존진만 이나갔다라 덕분이 신낸다가라네.
2: 과거와 과거, 이마와 이마.
0: Yes, Jinman once even saved Killer J's life.
7: 존진만 메이?
0: But the killer's first target.
8: 그는 유일한 弱みです.
0: Is of course 정지안.
8: 정지안이 懸賞金を かけようと思っています.
9: 조력자たち?
1: そう. 足から 右腕, 左腕と 切っていけば 自然と 頭だけが 残る.
0: An even more fired up Babylon eventually tracks Jian down and attacks her. Will Jian make it through a fight against Babylon again? The story of 정진만 and 정지안, survivors who won't give up.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expanded the worldview and scale based on the questions left unresolved in Season 1.
10: Season 1에 많은 의문점들이 좀 남겨진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지안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삼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정지안은 앞으로 뭘 할까? 진만 입장에서 지안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0: For Jinman and Jian, who simply want to live a quiet life, the keyword this time is counterattack.
2: 방어만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반격을 시작하죠.
11: 시즌 1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제 살아남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시즌 2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변이 모두 다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는 또 시즌 1에서는 맨손 액션이나 뭐 무에타이 액션들을 보여드렸다면 시즌 2에서는 총기 액션을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Spectacular, stylish action sequences unfold non-stop. And the actors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them.
12: 오토바이 액션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면허증도 따고 와이어 액션도 하고 카람빗 모션을 독학한 게 있는데 감독님이 써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액션들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3: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액션을 좀 하게 됐고 태권도랑 레슬링 또 무에타이, 로봇, 닌자들 이렇게 다양한 액션이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Actress 정윤아 plays the new villain Kusanagi.
12: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결과주의자 이런 모습들을 위태롭게 보여드리려고 화수를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리듬과 템포로 많이 사용했고 그 비트마다 약간 대사를 쪼개서 많이 했어요.
0: Korean Japanese actress Hyun Lee delivered a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showcasing both the cold-blooded killer and the human side of her character.
14: 휴는 80조 같은 여자. 킬러가 아니었으면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힌트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근육 위주로 5kg 정도 체중을 늘렸습니다. 첫 액션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3-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액션을 할 때만에 얻을 수 있는 그 아도레날린과 도파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하겠냐고 물어보시면 다시 할 거고.
0: Okada Masaki, who joined the cast as the Killer J, said he gained a wealth of experience.
9: アクションに関しては僕は今回初めて本格的にアクションに挑戦したんですけど、ドンオクさんはじめ皆さんに現場でたくさんアクションの面白いことや本当にアクションって会話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皆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て、すごく貴重な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
0: A colorful cast and a lot to see.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The character from A Shot for Killers Season 2 spotlighted by K-Story is
2: 전쟁은 끝이 없을 거고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0: A former mercenary who risks it all to protect his niece, Jian, Jung Jin-man. Lee Dong-wook tackled this role while anchoring the drama with his distinctive restrained charisma. He pulled off a whirlwind of action sequences, including shootouts and hand-to-hand combat.
15: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진만의 새로운 표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0: Check out his character's wide range of charms. Packed with spectacular action,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0: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하긴 했는데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글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번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독서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번역이라서 호기심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학문 전체를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마음, 그 두 가지 뜻으로 그 넓은 마음이라는 걸 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 기분 전환이에요. 이거는 작업할 때 필요한 그 소질인데요. 혼자 하는 작업이 엄청 많고 길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시키면서 번역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번역 의욕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일본에 계시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번역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해줬을 때가 제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번역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작가랑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그 작품 세계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정 작가님이 쓰신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을 만난 계기는 제가 순수문학도 물론 읽지만 뭐 한국에서 말하는 장르 문학이라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편집자분이 미스테리물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다 해서 7년의 밤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번역을 하게 된 긴긴 밤이라는 우리 작가님 쓰신 책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동서를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동서는 대상 연령을 먼저 정하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로 설정을 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 단어랑 번역체, 문체를 고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제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이 책의 세계관, 배경을 고학년한테 이해를 시킬지, 그러면은 어떤 문체가 나와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백수린 작가님의 책을 단편집을 두 개 번역을 했어요. 원래부터 백수린 작가님 글을 좋아하고 백수린 작가님이 쓰시는 글의 결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만큼 번역도 신중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애착이 제일 많이 갑니다. 義理の祖母が中国語を口にする姿を見たのはそれが最初で最後だった私の記憶が正しいかはわからないが祖母が歌っている間まだ売れていないカリンの実が地面に落ちた枝に止まっていた鳥がどこかへ飛んで行きでもしたのか風一つないのに丸々として甘みがかった実は長い年月をかけて現れたサザレン紙のように香り高く輝いていた歌詞の意味は分からなかったが私は祖母の声が月夜にぴったりだと思っていた気がするけれどひょっとするとこの記憶のすべては夢ではないだろうか私はあの夜の記憶について
1: 誰にも話したことがない。嘘みたいに美しかったあの晩、祖母と私、そしていつの間にか私の隣に来ていたジヌンは、しばらくそうして立っていたのに、限りなく短い一瞬の間、手を伸ばせば今にも触れられそうなほど近く見えた半透明の月の下、まるで仲むつまじい家族にでもなったかのように。

서점에서 한국 문학 코너라고 해서 따로 한국 문학만 모은 그 사진을 볼 때 제일 실감이 나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K-POP, 뭐 한국 드라마,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문학으로 넘어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POP 가사를 듣고 뭐 이 정서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 정서가 있는 세계를 더 알고 싶다 해서 깊이 알고 싶다 해서 문학 세계로 뛰어들어 주시는 것 같고 공부를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도 많고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국 문학은 지금 현대 일본 문학이란 비교를 하면 한국 문학이 독서는 맛이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국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직소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은 항상 발전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 문학이 항상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어순이 같아 해서 어학으로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번역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순이 같다고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뭔가 설명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작품마다 얼마나 양을 얼마나 넣을 거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범위를 넣어야 될까라는 거를 처음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글을 원래 좋아하지만 그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작가님 그리고 작품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죽기 전에는 그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들처럼 글다운 글을 한 줄이라도 쓰고 싶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